5월 23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 아닐까요? 책임져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일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해낼 수도 없으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러니까 뭐 더 큰 힘에 기대어 보는 거죠. 물이 앞을 막고 거대한 성벽이 길을 내주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울 때,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가 순종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아요. 요단강을 만날 때도 많고, 또 여리고성을 만날 때도 많고요. 분명히 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럴 때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해보는 것. 우리 오늘 하루도요, 내가 해보는 것보다 주님의 힘에 기대어보는 게 더 큰 일이니까요. 한번 기대해보면서 기대어볼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찬양 신청해 주시는지도 좀 알고 싶은데요. 이 방송이 곳곳에 나가고 있어요. 부산에도 나가고 있고, 대전에도 나가고 있고, 대구에도 나가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 어떤 찬양 들으면서 이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또 찬양 선정되신 몇 분께는요, 저녁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기도 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6089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신청곡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니까 힘

힘이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토요일에 출근하시는 우리 6089님 오늘 아침도 든든하게 드셨어요? 발걸음 좀 힘차신가요? 힘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시니까 읽는 저도 이 사연을 읽는 저도 힘이 막 나네요.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 여러분께 가득가득 담아서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 이어서요 9271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또 선정되신 6089님 927 하나님께는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더 승리하는 알아서 더 행복해지는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 빈칸 채우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경으로 퀴즈를 낼 건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퀴즈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은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퀴즈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표적 이야기가 오늘의 퀴즈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손님들과 나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곳을 지나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두지 못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나르던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은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계속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길래 이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부터 3번이에요. 1번 포도주를 사올 돈. 네, 포도주를 사올 돈이 1번입니다. 2번 포도주를 만들 포도. 네, 포도가 2번이에요. 3번은 포도주. 3번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길래 이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지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부터 3번까지고요. 아, 내가 잘 못 들었다. 그럼 1번부터 3번 중에서 한번 숫자를 골라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나갈 걱정에 쌓인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이것으로

있었습니다. 1번 포도주를 사올 돈, 2번 포도주를 만들 포도, 3번 포도주.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는 무료로 채팅창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실 수 있는 365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오늘도 준비해봤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곡의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을 바로 아셨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전해드린 찬양은 사랑이야기의 가나의 혼인잔치 찬양이었어요. 그럼 행복한 말씀 퀴즈 정답 발표해 볼까요? 정답은 1번 포도주를 사올 돈도 아니고요. 2번 포도주를 만들 포도도 아니고 3번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이 하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체를 변화시킨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퀴즈는 순종한 하인 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 배경이었는데요. 조금 내려가서 2장 9절로 가면요.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운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순종을 한 사람의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고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이들이 포도주에 놀랄 때 이 순종한 하인들은 예수님께 놀랐겠죠. 그래서 순종은 본질을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게 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순종도 본질을 보게 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막혀있는 성벽,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 다 뛰어넘고도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5월 23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운행됨을 믿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피조물로 새 아침을 맞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사는 즐거운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환경과 맡겨진 과제들이 때로는 무겁고 버겁지만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않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하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오늘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한 하루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네잎클로버 찾아보시고 막 찾으면 코팅해서 간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있었는데 네잎클로버를 만나는 방법,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되죠.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면 신기하게 그 많은 초록 잎들 속에서 네잎클로버가 짜잔하고 보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방법, 지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만날 겁니다. 간직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찾아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기적과 같은 하루 보내세요.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 통합

노회 남선교 회견앞에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 회견앞 친선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족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웅천동에 위치한 갤러리 빛과 소금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 정원주 27회 개인전 달빛 소나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달빛과 별빛 그리고 바다의 리듬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무료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운,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 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 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노회 학생 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국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국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국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여행 제일 처음에 발 뚫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0: 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다시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상처투성이 그대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그 집안이 그 멋진 집안은 아니었죠. 온갖 죄와 허물이 가득한 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남아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처투성인 엉망인 가문에 오신 거예요. 위대한 가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는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좌우에 강도들, 처형당한 범죄자들 그 사이의 가운데로 마지막 생애를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상처를 입으셨고 상처투성이인 그런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분으로 사용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나 인류는 굉장히 훌륭한 가문들 또 업적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뭐 배우자를 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 가문을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들,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진 그런 사람 들을 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신앙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이제 불리기도 할 정도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에 대한 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결단력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바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굉장히 강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형이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원한에 사무쳐서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못 죽이자.

아버지 돌아가신 즉시 동생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 잃을까봐 그 어머니가 동생을 가출시키는, 집안이 풍비박산이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이삭의 집안, 그 엉망인 집안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적인 생각을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아직 흠이 없는 사람이 위대하게 쓰이고 좀 훌륭한 집안만 하나님께 복받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처투성이 그대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됐을까?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상처투성이가 된다. 여러분, 사실은 이삭 가정, 그 리브가 가정은 사실은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상처투성이 집안이 됐을까? 그 이유는요,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술수를 쓴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조급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대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고 빼앗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옳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리브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큰 자가 에서죠. 어린 자를 야곱이죠.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잉태되어 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고 기도해 주면 되는데 리브가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과 수술을 다 동원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취향,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야곱, 그저 부엌에서 자기랑 같이 어울리는 자기 성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매력적인 그 둘째 아들이 빨리 복을 받기를 원해서 큰아들 에서가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 자기와 성격이 다른 에서, 남자다운 에서를 세상의 방법대로 복을 주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그걸 말리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제 인위적으로 이 인간이 계산해서 술술을 쓰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옷을 바꾸고 그리고 위장 변장을 합니다. 이제 염소털을 막 붙이고 그런 내용이죠. 27장 15절 16절에 그 엄마가 아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형 에서의 옷을 입히는 거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죠?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에서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축복 받으려면, 너가 복 받으려면,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마. 이게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요. 세속적인 방법, 세상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 아니 그거보다 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착각을 해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뜻이 저주가 되고 형이 동생을 죽여야 되는 분노가 가득한 집안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이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27장 19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살지를 못해,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그러죠.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뭐라 그래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에서로소이다 그러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래잖아요. 가까워라, 만져보자. 그랬더니 털이 있어요. 염소털이지.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의 몸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러고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사냥해서 지금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냥한 이 고기를 잡수십시오. 사냥한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거 지금 엄마가 잡아줘갖고 요리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뻔뻔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지략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만드는데 조금도 부끄럽지도 않고 양심에 찔림도 없어요. 거짓말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속이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여러분,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뭐 정의를 실현하는데 뭐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이 없이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왜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이루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아 이건 교회를 위한 거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분노가 있고 죽이려고 하고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면 비극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그렇잖아요. 전부 다 지금 나쁜 행동을 정당화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그래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가면을 많이 씁니까? 야곱이면서 애서인 척하죠. 스펙이라는 가면, 성공이라는 가면, 경건한 척하는 가면, 강한 척하고 헌신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가면들을 쓰고서 변정한 애서로 살아가는 야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라라고 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훌륭하고 흠없고 깔끔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수님은 가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품어주셨어요. 야, 세리야, 너 경건한 바리새인처럼 해갖고 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누구나 다 받아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이 이렇게 위선적인데 이삭 가정이 이 정도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역기능적인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주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의 자랑을 지워나가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남는 것이 없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력한 힘을, 그 주도 면밀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실수하지만 내 계산, 내 의지는 다 병들었고 썩었고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계산하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고통을 그대로 받습니다. 리브가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 며칠만 삼촌 집에 가 있다가 와라 하는데 영원히 못 봤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 장례식도 못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내 의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만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감싸시고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살아가는 과정이 내내 이게 반복이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서로 속고 속이죠.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들은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노예로 팔아먹기죠. 계속 인간들은 실수하고요, 자신들의 계산으로 자기 입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을 구원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완전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주판을 튕기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걸 빙자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신앙생활,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해할 뿐이고 자기 가족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할 뿐이고 그 고통은 우리가 고스란히 당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내 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은혜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죄인을 부르셨고 자격 없는 그 폭행자였던, 그 살인자였던 그를 인류 구원을 위한 엄청난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아마 자기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지만. 두 번째, 그럼 왜 이렇게 깨어

깨어지고 아팠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깨어진 관계도 은혜의 금실로 꿰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부서지고 조각나고 실수한 인간들 그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버려진 인간들, 소외되고 사람들에게는 가첩다고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그런 부서진 조각들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외에 다른 모든 문헌들을 보면, 인간의 철학을 비롯해서 모든 역사 기록들을 보면요, 그 폐기처분한 인간들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가문, 훌륭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역사서들은 기록해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특이해요. 뭐 알에서 태어났느니 뭐 바위 속에서 태어났는지 뭐 그래요 다들. 그래서 굉장히 왕들의 계보는 미화되고요, 실수한 것들은 다 삭제가 되고요, 거의 신화화됩니다. 치욕적인 것들은 다 깨끗이 지워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예를 들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노아의 집안에 대해서,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요, 완전히 벌거벗고 술주정 그런 모습을 아들들이 보고 나중에 저주받고 뭐 집안이 엉망이 되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적습니다. 야곱,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유다, 며느리와 부적절인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낳은 너무너무 읽기도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간음을 하고 그걸 감추려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숨기려는 의도가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영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깨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셔요. 상처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스며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일본에 보면은 킨츠기라는 그 도자기 수리법이 있어요. 킨츠기. 근데 이게 뭐냐면, 일본에 뭐 굉장한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도자기가 깨졌는데 이걸 수리를 보냈는데, 이 도자기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이 수리하는 사람이 오치를 한 거예요. 오치를 하고 옷을 딱 단단하게 붙게 한 다음에 저 쪼개진 데 사이사이에다가 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럼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완전히 더 값지고 멋진, 마치 추상화 같기도 하고 작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킨츠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깨어지면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그 글씨 살아온 역사를 회복한 무늬인 거예요. 이게 일본의 그 와비사비와 연결되죠. 이런 미학이. 이게 뭐 와비사비는 뭐냐? 불완전함, 낮은 천한 거, 시간의 흔적 속에서 그 폐기처분할 것 같은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거예요. 상처도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계급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의 자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금빛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날 때 뭘 보여줬죠? 창자국? 못 박힌 자국을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부활한 몸이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왜 그걸 영원히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 상처가 뭘 의미해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진 거, 실패한 거, 아픈 거, 거기는 하나님의 용서의 금빛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인간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오면은 완전히 키즈기처럼 하나님 나라의 금으로 다 아름답게 바꾸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움 작품들이 창조 때 나오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것들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점점 더 위대하게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그 인간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대신 하나님의 피 흘려 죽으셨어요.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진 인간들, 범죄하고 타락하고 쓸모없게 폐기처분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십자가 죽으셔야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인간이요, 한없이 고결해집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보다 구속할 때 더 큰 희생을 치렀고 대가를 치르니까 인간이 더 창조할 때 흠없는 완벽한 존재보다도 회개하고 구원받은 인간이 훨씬 더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창조를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의 흔적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새겨져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 상처 없는 인간이 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처에 은혜가 덧입혀진 더 고결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깨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덧입혀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값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종착점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이 간 존재들이고 조각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균열 속에 찬란한 생명의 빛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가치는 깨져도 붙여서 그 안에 뭐만 담겨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설교 아카데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스페인은 가는 곳마다 정말 탁월한 게 뭐냐면 타일 문화죠. 근데 스페인의 타일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르셀로나의 구엘 공원에 가면 안토니 가우디, 그 가우디 성당을 했던 그분이 이제 만든 구엘 공원인데 여기 보면은 이 가우디의 그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트렌카데스라는 거예요. 트렌카데스. 이 트렌카라는 거 뭐냐면 깨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기법이 뭐냐면요. 가우디는 워낙 곡선과 색의 화려한 조화를 해야 되는데 네모난 타일 가지고는 이 곡선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실수해서 깨진 것들을 붙이다 보니까 곡선이 자유롭게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 다 다른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 수가 있고 햇빛이 비치면 반사되는 빛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트렌카디스라는 기법이 나오면서 유리조각, 대리석, 뭐 타일로 이런 거 일부러 깨갖고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햇빛이 비치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반사 때문에 다양한 모양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버려진 조각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은혜 속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붙여지는 순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가우디의 건축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그 이삭의 가족 야곱의 집안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졌죠. 아버지는 분별력 잃고 어머니는 너무나 조급해갖고 자식들한테 거짓을 가르치고 형은 분노에 지금 채를 떨고 있고 동생은 사기꾼이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진 가족들을 폐기했어요? 야, 너네 필요 없어. 이제 다른 집안을 일으키겠다. 흠없고 훌륭한 집안 일으키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손으로 다시 재배치하고 다 바꾸셔가지고 나중에 둘이 화해하게 만들고요.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 되게 하고요. 그 집안을 통해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신을 당하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저주를 받죠. 남는 사람이 거의 없죠. 벌거벗겨지고 백성들은 십자가 못 박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동족들은 로마 총독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요,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품어줬고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고 깨진 것이고 온 몸이 상처로 채찍질 살점 다 떨어져 뼈가 드러나고 피는 다 쏟았고 눈물이 흐를 물이 안 남을 정도로 산산이 깨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어때요? 그 실패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인류 구원의 가장 찬란한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그 자리가 찬란한 구원의 모자이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크랭카디스와 닮았어요. 깨졌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깨졌기 때문에 은혜에 붙들리고 연합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깨졌느냐로 절망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저 사람 이렇게 망가지고 뭐 다 부서지고 그랬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재사용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최악의 죄가 하나님의 최고의 창의적인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절망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용납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건데요. 상처투성이를 통해서도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흠없고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적인 비극을 낭비하지 않고 그 눈물과 서러움을 허비하지 않고 다 사용하셔서 완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27장 가족은 어땠어요? 그냥 다 깨졌어요.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형이 동생 죽이려 하고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속였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언제나 죄는, 거짓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내가 정의를 실행하겠다 하면요, 남는 것은 깨지고 부서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난 사람들을 추스러 모으고 찾아가십니다. 광야에서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시고 베델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주시고 야복강에서 야곱을 부서뜨리죠.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서 환도뼈를 부서뜨리죠. 거기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로 바꾸시죠. 그리고 형을 만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입니다. 서로 원수가 죽이려 했던 얼싸안고 화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봅시다. 왜 이것이 내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로 바뀌는가를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 야곱이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전적인 죄와 정말 인간 때문에 한계라는 게요, 극복이 어렵습니다. 야곱이 극복했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12명의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얼마나 난립니까? 똑같죠?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제는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도 형들이 시기심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 집안이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못 죽여서 그거 안 다닙니까? 차마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 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깨졌네요? 산산이 부서졌네요? 희망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이 막장 드라마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다시 재조립하십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7년 때 흉년 때 준비하게 하고 7년 풍년 때 다 준비하고 흉년 때 어떻게 해요? 다 먹여 살려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보세요. 인간 집안은 엉망이었잖아요. 노예로 팔고 뭐 못된 짓 인간은 다 했어요. 죄를 다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꾸시죠. 전 인류를 구원하죠. 여러분, 가장 깨진 그 가족을 통해서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뛰어난 사람의 힘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제도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이 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거 다 추스려서 더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이 안 되고 좌절하고 싶어도 좌절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현실 속에서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실패해도 내 가정은 엉망이고 내 자신도 별볼일 없어도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인간들은 죄악 덩어리고 갈등과 비극은 현실이에요. 없을 수 없어요. 아, 우리 집안은 경건하고 아, 우리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고 뭐 위선입니다. 초대교회도요 엉망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고요.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때문에 맨날 싸우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이하게 그 모든 것을 이끌어서 화해케 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잔인한 전쟁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속에서 놀라운 희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인간들의 역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깨끗이 남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과 불순물을 깨끗이 지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 깨진 모습들이죠. 요셉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말을 잘 보면요, 형님들은 죄를 범했고 나도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죠. 형이 동생을 죽였죠. 창세기 마지막에서도 그렇죠.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그럼 창세기에만 있느냐 구약에만 있냐? 놀랍게 신약에서 전 인류를 가장 많이 구원한 엄청난 한 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비예요. 거기에도 형과 아우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형이 동생을 그렇게 증오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 욕먹을 만합니다. 아버지 재산 달라그래가지고 허랑방탕을 다 탕진하고 엉망진창한 인생이 돼갖고 거지가 돼갖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안아주고 회복시키니까 형이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평소에도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았던 걸 다 토설합니다. 완전히 깨진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 그 집안은요 엉망입니다. 그냥 갈등으로 끝나요. 이게 화해가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이 끝나도록 형이 동생을 품어줬다, 목을 안고 에서와 야곱과 화해했다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이요.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한 성경 구절이 바로 그 가정 이야기입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도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그림 앞에서 통곡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그런데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형과 동생이 화해 안 했다니까요. 형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했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이 바뀌잖아요. 요즘 뭐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착각하냐면 유교적인 사고, 불교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훌륭하고 완벽한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류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불러서 뭐 하시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남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집안 환경이나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안심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비유의 아버지의 그 태도를 보면요. 지칠 줄을 모릅니다. 큰아들도 설득하고 작은아들 끌어안고 분주히 달려다니고요. 그 엉망인 집안으로 추스리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분주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더럽고 추한 둘째 아들 여기서 끝나요? 또 바빠요. 사람들이 와서 큰아들이 집 안 들어온답니다. 또 집 밖으로 나가서 큰아들도 설득하고 바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체면보다 아버지의 권위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망가진 가정의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는 내내 그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민족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잘난 사람은 큰아들 같고 못난 사람은 작은아들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편할 날이 없어요. 끊임없이 큰형처럼 동생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족보다 회복되는 가족을 원하십니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위선입니다. 우리는 병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예의와 눈치 때문에 조금 괜찮은 척 할 뿐이죠. 이상화된 가식적인 문화를 내려놔야 돼요. 철저히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완벽해서 훌륭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실수하고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복이겠다. 실수하고 죄 짓는 것보다 무서운 건 좀 교만해지는 겁니다. 너무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남들 보면 우습게 보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는 둘째 아들이 될 것이냐 첫째 아들이 될 것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실수하고 홀렁하고 죄 많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큰아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의 구주가 아니라 상처입고 실패한 사람들의 맏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는 맏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과만 상대하겠다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교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흠없는 가장이 성공한 자녀들이 위대한 가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이 아니라 환도뼈가 부서진 자의 이름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꾀를 내고 잘난 사람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고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마저 하나님께 맞아서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쩔뚝거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0: 되리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예수뿐인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323-3238, 02-323-3238번 예수뿐인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2: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3: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2: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3: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4: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책 나의 데스티니 찾기에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게 삶의 목적이 돼버린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나 자신을 나의 노력으로 증명하기 바쁜 불안과 열등감, 허무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변의 사람과 상황들, 심지어 나조차도 나란 존재에 대해 의문과 절망감을 느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근심하지 말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평안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410장 김정석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사사기 6장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게 삶의 목적이 돼버린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나 자신을 나의 노력으로 증명하기 바쁜 불안과 열등감, 허무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과 상황들, 심지어 나조차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의문과 절망감을 느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근심하지 말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평안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4540번님, 안녕하세요 임피디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핸드폰에 프로필 캡처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문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성공을 못해도, 전도가 안 돼도 쌓아둔 기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소식과 응답이 없어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 오지은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해 들으신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9053번님 사연 주셨어요. 임재영 PD님 귀한 방송 귀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셔서 사연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영어 찬송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찬송가 413장이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Dying with Jesus, Moment by Moment, 찬송가 407장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084번님 사연 주셨어요. 찬송 터치를 통해 찬송을 읽어주시니 마음속 깊이 묵상이 됩니다. 샬롬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한 글자 한 글자 묵상하고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찬송으로 은혜 받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 터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403장 영원하신 주님의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게 삶의 목적이 돼버린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나 자신을 나의 노력으로 증명하기 바쁜 불안과 열등감, 허무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과

상황들, 심지어 나조차도 나란 존재에 대해 의문과 절망감을 느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근심하지 말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평안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통합여순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회연합 친선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족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 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

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 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덕리 교회의 이번 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웅천동에 위치한 갤러리 빛과 소금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 정원주 27회 개인전 달빛 소나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달빛과 별빛 그리고 바다의 리듬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무료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나누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입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짧고 빠르게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뉴스도 요약본으로 보고 영화도 짧은 클립으로 접하기도 하고요. 신앙 콘텐츠마저 몇 초짜리 영상으로 짧은 요약 설교로 만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성경도 이 긴 호흡으로 읽기보다는 그냥 한 구절, 한 문장, 한 메시지로만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AI가 설교를 요약하고 또 묵상 콘텐츠까지 만들어주는 이 시대,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신앙을 배우고 있을까요? 오늘 교계 전망대에서는 맥체인 수업의 저자이자 전 3.1교회 교육총괄, 또 현재 유튜브 채널 교회교육연구소를 운영하며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을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내고 계시는 박양규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교회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양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맥체인 수업 최근에 또 신간이 나왔어요, 목사님.
1: 네.
0: 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 책 완성하는 게 어려웠는데 네. 이렇게 완성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이 잘 읽힌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네. 많아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0: 벌써 그런 반응들이 오고 있군요.
1: 네.
0: 네. 많은 성도들이 매년 성경 통독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늘 중도 포기하게 되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의지의 문제라기보다 또 오늘날 우리의 성경 읽기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저희들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하는 다짐이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성경을 완독해야겠다라고 시작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창세기 혹은 마태복음부터 펴입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읽으려고 하는 찰나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0: 네.
1: 우리들이 성경 66권의 배열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표준이고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 읽기 위한 배열이 아니라 장르별 배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라고 하는 장르별 분류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흐름을 찾아 나가는 것은 특별하고도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걸 배우기도 하고 세미나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데
0: 네.
1: 그 허들을 넘어가면은 성경이 소위 읽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역사서 속에서의 활동
0: 네.
1: 이게 전혀 머릿속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0: 네, 네.
1: 의미 없이 읽으니까 이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배열만 바꾸고도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했고
0: 네.
1: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200년 전에 활동을 하셨는데
0: 네.

0: 이미 이런 부분들을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는데, 문제는 산업혁명 시기에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성경 읽기표는 그 시대 200년 전에 영국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데 21세기 한국 사회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셨다면 어떻게 배열을 바꾸셨을까, 이것을 상상하면서 그 흐름을 만들었는데, 아직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제가 배열표를 먼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네. 이거 가지고 이미 1독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1: 야,
0: 벌써
1: 그래요?
0: 네. 그다음에 너무 쉽게 읽혀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맥체인 성경 읽기 표라는 거는 200년 전에 맞춰진 거고,
0: 네.
1: 현대에 맞춰서 목사님이 또 재배열을 하신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만드신 성경 읽기 표는 하루에 4장씩. 구약 2장, 신약 2장씩, 그렇죠.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복음서 1장, 사도행전 1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약과 구약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흐름을 통해서 성경을 완독하는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가정에서 2장, 공예배 때 2장.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이 2장 아니면 뭐 가정예배든 공예배든 2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배열을 한 건데,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1: 많은 가정은 그렇게 못하죠.
0: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배열만 바꾸고도 쉽게 네. 할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을 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먼저 아주 큰,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고 깨달음이 됐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할 수는 없을까?
1: 네. 예,
0: 그래서 이것을 5년 넘는 작업 끝에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1: 어쨌든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긴 글 읽기 어렵고, 솔직히 성경을 1독도 안 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짧고 강한 콘텐츠에 익숙한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다 읽는 것이 이 시대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0: 저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당연히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큐티에 대한 고민들, 가령 예를 들자면 2700년 전에 한 사건을 끌어와서 그냥 이 지식과 정보 로서 이것을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그 성경은 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부분만 발췌해서 뭐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였다, 뭐 다윗은 이랬다 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맥락과 맥락이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1: 네.
0: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많이 느끼는 것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아쉬운 것이 있을 때 우리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나요? 아니면 챗GPT에 물어보나요? 이건 우리가 답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숏폼이나 이 영상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과연 깊이 있는 묵상을 하고 있는가.
1: 네.
0: 이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은 묵상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묵상과 생각이 사라진 시대.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우리들은 다시 성경 읽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계속해서 묵상과 또 이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이 또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
0: 그럼요.
1: 거죠.
0: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 성경이지만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뭐 20장, 30장 이렇게 읽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맥락을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시편을 읽을 때
1: 네.
0: 시편 23편 아주 유명하잖아요.
1: 그쵸.
0: 근데 23편, 뭐 40편, 50편, 시편 100편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는데 다 맥락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우리들은 맥락 없이 그 구절만 이렇게 발췌해서 우리의 필요할 때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맥락이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한 편을 묵상하더라도 이게 사무엘상 아니면 열왕기상 어느 부분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한다면

0: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과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1: 그렇다면 그 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그렇습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평범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조금 더 성경을 이 맥락을 파악하면서 입체적이고 또 흐름 있게 읽을 수 있을까? 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맥체인 수업에서 성경 읽기 표를 재배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만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몇 편이 아 사무엘상 이때 도피하는 중에 나왔구나. 선지자 하박국은 아 이 시대에 이런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이 확 와닿을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을 다 읽고 네. 사무엘하를 다 읽고 열왕기상을 다 읽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가 이제 선지서가 들어갈 때 되면 이 배경이 다 잊어버리는 거죠.
1: 그렇죠.
0: 레위기를 읽고 할 때 많은 성경 읽기 가이드를 보면 이거는 히브리서에 어떤 예수님을 모형으로 한다라고 많이 배우지만 레위기를 읽고 히브리서를 읽을 때쯤 되면 6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잊어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같이 읽으면 어떨까? 예. 그리고 역사서와 시가서를 이렇게 맥락에 맞게 배열을 다시 하면 어떨까?
1: 네.
0: 이런 고민들을 오래전부터 했던 거죠.
1: 그래요. 네. 그럼 이렇게 재배열된 읽기 표는 하루에 어느 정도 분량을 읽게 되나요?
0: 제가 그래서 52주 아니면 52일이라고 하지 않고 52스텝으로 이렇게 말씀을 네, 한 이유는
1: 네.
0: 52섹션으로 나눈 거예요.
1: 네네네.
0: 단락으로. 그러면 이게 한 스텝마다 20장 정도 아니면 길면 23-24장 이렇게 네. 배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독서하시는 분들은 이 20장 정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한 네. 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52일 만에 요 표대로 완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힘든 분들은 21장 나누기 7 하면 하루에 3장 뭐 요 정도씩만 읽으면은 일주일에 하나씩 읽으면 1년 동안 읽게 되는 겁니다.
1: 네. 자신의 어떤 분량에 맞춰서 52스텝으로 구성된 박양규 목사님이 새로 재배열한 맥체인 성경 읽기 표 새로운 버전인데요. 오늘 방송 가족들 중에서 나 이 표대로 한번 성경 읽기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단문 50원의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성경이라고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이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정말 많은 콘텐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심지어 신앙까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이 AI와 알고리즘 시대 속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신앙을 배워야 하는지 계속해서 박양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교계 전망대 오늘은 맥체인 수업의 저자이자 또 유튜브 채널 교회 교육 연구소 운영하고 계시는 박양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책도 쓰시고 또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요. 교회 교육 연구소 어떤 채널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1: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들은 그 영화에서나 보던 그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을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될 때 저는 3.1교회에 있었습니다. 네. 큰 교회에 있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아니면 언젠간 코로나가 끝나게 될 텐데 이때가 아니면 절대로 이것을 많이 하거나 작업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뛰쳐나와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졸업할 때까지 20년의 시간, 네. 1000번의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1000개의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3.1교회를 나와서 5년 동안 열심히 하나씩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책이 쌓이고 이러다가 지금은 한 500개 정도의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0: 와, 지금 유튜브 채널 안에 500개의 콘텐츠가
1: 영상은 더 되지만 네. 책을 통해서 보시면 아마 네. 한 4,500개 정도를 그래요. 접할 수 있도록 책은 이미 출판이 됐습니다.
0: 네.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신앙 콘텐츠를 접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이 변화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그것은 이제 SNS나 유튜브가 나올 때 많은 학자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쉬운 통로가 될 거다라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예견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부분이 궁금하면 그 해당 영상을 보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이 네. 콘텐츠가 누가 만들었는지 그쵸. 어디서 나왔는지 네.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모르면서 이것이 무분별한 확산 퍼다나르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들이 이런 콘텐츠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이런 성도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이제 콘텐츠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의 본질은 콘텐츠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예, 저는 장로교 소속의 목사로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개혁 시대의 그 개혁 사상과 개혁 교리와 맞물려 있고 그로부터 유산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요. 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에서는 성경 통독이냐 성경 일독이냐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성경의 내용을 삶 속에서 풀어내고 일상의 언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 결과물들이 문학이고 예술이고 전반적인 이런 문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문학과 예술과 문화를 통해서 이 시대에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0: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잖아요. 오히려 오직 성경을 외치고 있지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갇혀 있고 밖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는 언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면서 그 정신은 조금 빗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직 성경으로의 의미가 성경만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성경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풀어낼 것인가.
0: 네, 그렇죠.
1: 이것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면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거, 이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삶으로 풀어내야 된다.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0: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성경의 정신을 녹여낼 수 있는가인데 예를 들자면 16세기 르네상스 예술과 17세기 바로크 예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켈란젤로의 그림 속에서 과연 성경을 제거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바흐가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흐의 작품 번호를 바흐의 음악들을 살펴볼 때 코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랄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교의 찬송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흐는 루터교의 찬송가를 위해서 이런 음악들을 상당 부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예술과 음악과 그림들이 성경에 있는 정신으로 표출이 될 때 이 사회 속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1: 네.
0: 예, 그렇다면 바흐나 뭐 미켈란젤로나 이런 인물들이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언어로 통용을 해서 번역을 하고 변환시킨 네. 작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라면
1: 네.
0: 오직 성경으로의 주체는 전 목사가 아니라
1: 네.
0: 이 성경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평신도들
1: 네.
0: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어떻게 자기 삶에 그 성경을 녹여낼 수 있을까요?
0: 그것이 이제 치열하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기독교 세계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과연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 아니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궤적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겠죠.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물론 진도도 나가야 되지만 그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 네.
0: 그 선생님들은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대로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성직을 감당하는 숭고한 일이 될까요?
1: 네.
0: 지금 방송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이런 수많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크 예술이라든지 그런 문화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1: 네.
0: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일상 속에서 우리 평신도들도 성직자의 모습으로 또 각자의 맡은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성경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AI가 설교 요약도 하고 또 묵상 콘텐츠도 자동 생성하는 시대다. 이렇게 아까도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날 기도 콘텐츠의 가장 큰 위기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0: 네. 얼마 전에 김혜란 작가님이 질문들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말씀하신 한 대목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처럼 AI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시기에 작가님은 어떻게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이 작가님이 했던 표현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쓰지 어떤 표현을 쓰지 라고 심도 있게 궁리하고 고민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성장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AI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맥락 속에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를 그 고민 속에서 우리 영적인 성장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에 맡겨버리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1: 네.
0: 그 구체적인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허상받게 되지 않

0: 많잖아요. 그러면 편한 것은 다시 말해서 퇴보하고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고 파괴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고민들이 교회에서 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 다음 세대들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0: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네. 예.
1: 너무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데 이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깊이와 맥락 또 예배의 본질 이런 것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0: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그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이것은 색깔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작가는 이 그림을 왜 만들게 되었고 구석구석에 이 표현들은 왜 그렇게 표현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과 관련지어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아니면 문학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나 교사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 위한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교회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발버둥 치는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발달하는 거지 단순히 인공지능이 좋다 안 좋다 이 정도의 차원으로는 이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책으로 돌아오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책 읽는 방법까지도 제가 직접 교재로 네. 써서 했더니 생각이 깊어지고 달라지더라 하는 표현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1: 네, 네, 네. 먼저 교사, 학부모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네.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네.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보시나요?
0: 저는 무조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읽기입니다.
1: 읽기다.
0: 네. 네.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 권을 읽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런 네.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책을 읽지 않다 보면 과연 사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이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일 텐데 읽기가 상실된 독서가 사라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책 읽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서구 중에서도 어떤 학교들은 이제 다시 모든 전자기기를 없애고 아날로그로 돌아갈 왜냐하면 아이들의 뇌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우리들이 뭐 문명들을 철거할 수는 없지만 네. 읽기는 반드시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선택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으로 사활을 걸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의 한 문장을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이 잘 글을 쓰지 못하면 잘 생각할 수가 없게 되고 잘 생각할 수가 없다면 누군가의 생각에 좌우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가장 활발하게 생각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읽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뇌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는데 그거 없이 귀로만 들을 때 과연 이것이 살아나는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들은 매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이 믿음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7살 아이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 성인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까지는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접한다면

0: 구체화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본다면 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성경 속의 암흑개들이 바로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들어서 아는 것은 좀 단편적일 수 있지만, 또 추상적일 수 있지만, 내가 읽어서 사유하면서 이 신앙의 고민 끝에 얻어지는 것이 진짜 내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에도 우리는 읽기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너무 귀한 말씀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맥체인 수업의 저자이자 또 유튜브 채널 교회교육연구소 운영하고 계시는 박양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AI와 콘텐츠의 시대 속에서도 결국 사람을 살리고 길을 비추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요.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나누는 교계전망대, 지금까지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출근길에 문득 생각난 찬양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없고 라는 찬양인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곡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26살이 돼서야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때는 나를 부인하는 것, 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이토록 복된 고백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고백을 진실로 올려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하죠.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오늘 첫 곡은 유효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이제는 내가 없고.

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지나오셨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늘 궁금한데요. 계신 곳에서 찬양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저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신 분들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4774님, 샬롬, 여기는 안성이에요. 밭에서 일하며 고추에 비료 주며 어플로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따가운 햇살 아래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2302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꼭 듣고 싶습니다. 너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3475님, 친정엄마와 함께 듣고 있어요. 엄마 목욕시켜드리고 내일 예배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쉬면서 찬양 들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셨는데요. 와, 어머니도 섬겨드리고 예배도 준비 다 하셨다 하시니 참 멋진 하루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어머님도 잘 듣고 계시죠? 아, 따뜻한 메시지가 무척 감동이 됩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신청하신 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조찬미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5194님, 남편과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무 이른 더위에 힘이 듭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극동방송 들으며 힘을 내봅니다. 라고 주셨어요. 이번 여름도 긴 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만큼 체력관리도 잘하시고요. 극동방송 지금처럼 많이 들으시면서 영적인 에너지도 충전하셔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768님, 이사한 지 오늘이 딱 9일째인데 버리고 왔건만 뭘 이렇게 버릴 게 계속 나오는지 지쳐서 몸살이 났네요. 비우고 살아야지 다짐해 봅니다. 라고 주셨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하지만 조금 길게 여유를 갖고 천천히 여유롭게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9일째면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아,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새로운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5703님, 지인들과 나눠 먹으려고 김치 담그며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희망을 선물하시는 극동방송 최고의 방송입니다. 늘 은혜로운 방송입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나눠드리기 위해 김치를 담그시는 5703님도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해주고 계시네요. 귀한 섬김 귀감이 됩니다. 3322님, 택시 안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짧게 주셨는데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십시오. 찬양 이어드릴게요. 5932님이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4명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9376님,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또 고백하는 주말과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지선의 목소리로 감사 보내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꽃은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때가 되면 살며시 고개를 숙이죠. 저 꽃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봅니다. 무엇인가를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주관하고픈 삶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난받아야 할 것만은 아니겠죠. 하나님 주신 번성의 복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스스로를 살펴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것은 절제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잠언 23장 4절의 말씀은 탄심과 헛된 욕망을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츰 달아오르는 이 계절에 저 꽃들처럼 꼭 알맞게 피고 알맞게 지는 그 분수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온전히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빅 밴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인생의 행할 바를 바르게 일깨워주고 계신 말씀이죠. 생각 없이 거저 살지 말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 말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보람이요 행복이 될 겁니다. 홀리저희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3717님 사연입니다. 심심할 데가 없어요. 준수하시고 멋지시고 웃어주시는 구수하게 진행해주시는 극동방송 최고의 목사님 우리 심준구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3717님 삼행시였는데 아유 참네. 아이고 벌써부터 저 얼굴이 막 달아올라서 막 뜨끈뜨끈합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다면 제가 얼굴이 시뻘개진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또 아유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또 삼행시를 또 적어주셨네요. 아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거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 이거 첫 번째 심심할 데가 없어요. 아 이거 사실은 제가 이제 심준구잖아요 이름이.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제 이름을 얘기를 하면요 자꾸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심씨보다는 신 가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많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심준구예요. 심심하다 할 때 그 심이요. 네. 우리 집안 어르신들께는 야단 맞을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유. 근데 다행히 이제 심심하다 이러지 않고 심심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좋았는데 아유 어쨌든 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네, 계속 그렇게 네 제가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 뭐 삼행시니까 뭐 이렇게 맞추셨겠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맞추셨겠죠 이름에다가. 근데 웃어주시는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웃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웃겨요. 여러분 제가 네, 웃음이 조금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네,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뭔가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실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신중하지 못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맞게 우리가 표정 관리도 하는 게 참 지혜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족한 것도 좋게 보아준다 그 자체가 참 은혜이고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제 힘들고 언제 괴롭고 언제 마음이 참 자유하지 못한 나를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고 막 이럴 때가 그럴 때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를 잃어버려요? 언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달아납니까? 결국에 뭔가 막 불만을 품고 뭐 묻고 따지고 막 이럴 때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네, 그래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두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조절을 하고 정말 마음을 깊이 쏟는다면 주님을 향해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대내롭죠, 여러분? 주는 네, 나의 친구십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친구야, 친구야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친구라 하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은혜인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사연은요, 4846님 사연이에요. 참 좋은 내 친구 처음 방문했어요. 참 좋은 따뜻하고 맑은 목소리에 끌려서 듣고 있어요. 참 좋군요. 오늘 예배드리며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감사 찬양 듣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4846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가끔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그쪽에서 제가 감사하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가끔 4846님께 제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에서 떠나고 있거나 우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복통이 생기죠.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의 행복에 진심으로 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왜 네가 그렇게 좋아해? 네 일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거요. 그가 잘 되는 게 내가 기뻐. 내가 지금 기쁨을 느끼잖아요. 내가 기뻐. 야, 그러면 나의 어떤 잘된 일로서 행복한 것 플러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봐도 내가 행복해.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복자가 아니면 누가 행복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이렇게 깊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가득하고 복 가운데 있으니 그냥 좋아 보이는 거죠. 왜? 행복자니까. 따뜻하고 맑은 목소리에 끌려서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아유, 오늘 우리 감독님이 이런 사연만 쏙쏙 골라주셨나. 아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관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4846님 신청곡 감사, 지선님의 노래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농인의 전시관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전시정보 수어 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전시기관을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관, 기념관 등에서 전시 내용을 한국 수어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대상은 전국의 전시기관이며 상설 전시나 장기 운영 전시를 보유한 기관을 우선 검토합니다. 신청은 6월 12일까지며 최종 선정기관은 6월 2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발달장애인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생활 경제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은행과 금융기관의 역할, 돈의 흐름 등을 배우는 화폐 세상 이야기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ATM 사용, 키오스크 주문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형 경제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해변의 일렁이는 바람결은 어느 결에 산 넘고 들녘을 지나 말과 산촌과 도심 속의 서성입니다. 바람의 시작은 누구도 모르죠. 바람의 끝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감싸 도는 이 땅에 그 운행 원리대로 오고 갈 뿐이죠. 그 바람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있는 듯한데요. 한여름이 시작되려는 5월 하순의 주말입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영혼의 귀를 열어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윤은주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주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많은 행사가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잘 보내고 있지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스승의 주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된 어린이 주일 등 매주마다 특별한 주일로 5월을 보내고 있어요. 내일 주일은 특별히 지키는 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에겐 특별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영원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배니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힘차게 시작합니다.

꽃 좋아하나요? 장미꽃은 꽃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장미는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요. 그런데 장미꽃의 줄기에는 가시가 있어요. 왜 가시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장미의 가시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 나를 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장미의 꽃잎과 잎사귀는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아서 노루, 토끼 같은 초식동물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장미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초식동물들이 함부로 장미를 뜯어먹지 못하게 하는 천연 철조망 역할을 한답니다. 둘째, 더 높이, 더 밝은 곳으로. 장미는 넝쿨처럼 뻗어나가는 성질이 강해요. 바로 장미의 가시가 주변에 있는 나무, 바위, 벽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갈고리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다른 식물보다 더 높이 올라서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아이 촉촉해. 가시는 잎이 변형된 형태라서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미가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라게 도와준답니다. 여러분, 장미의 가시에 대해 알고 보니 장미에게 가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참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장미를 보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장미의 붉은 빛을 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생각났어요. 또한 가시를 볼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류관이 생각났답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들보다 하늘을 향해 더 높이 뻗은 장미를 보니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천국에 올려져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더 깊어지고 넘치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첫 곡으로 들었던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선샤인 키즈의 4주의 보혈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보혈의 힘 메들리입니다.

0: 만나요.
1: 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사는 가난한 과부예요. 두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얼마의 돈을 빌렸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도 무척 힘들었는데 두 아들마저 빼앗기게 된다면 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무 가난하여 갚을 돈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나요?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어요.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선지자님은 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빚을 갚지 못하면 빚쟁이가 와서 저희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저와 두 아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세요.
0: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 선지자의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내와 두 아들만을 남겨놓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이 죽거나 병들거나 실직했거나 멀리 떠난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어떻게 하지? 이제 나는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며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겠지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 사람의 아내는 두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고 두 아들과 살 방법이 없어 걱정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아들, 딸을 살려달라는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등 정말 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피곤하시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또 배고픈 우리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무엇보다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라도 예수님께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예수님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기도하여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기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기도로 말이에요. 모든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매일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린이로 변화된답니다.

하느님은 엘리사를 통해 과부와 두 아들의 간절한 필요를 돌보셨어요.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많은 그릇이 모여졌을 때 과부의 집에 남아있는 작은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름은 아이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울 때까지 계속 흘러나왔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과부와 두 아들은 경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과부는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었어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도 남은 돈으로 과부와 두 아들은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나는 어떡하지? 이제 나는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드는 어려운 일을 만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다 말씀드리세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과부가 그의 필요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혼자 걱정하고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로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마지막 찬양, 장윤아 어린이가 부른 기뻐, 기도, 감사.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Praise Praise with Genie.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Matthew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Amen. 헬로 에브리원 해피 위켄드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amazing week and having a wonderful day to everyone. 네, 여러분 한 주 행복한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in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So glad that you are back again everyone. 네, 우리의 일상은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Every day Like we rush out the door like in the morning with a cup of coffee in one hand and 1,000 thoughts in our mind, right? 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커피 한 잔 들고 네, 그렇게 시작하면서 온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and before we even realize it our hearts become so tired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정말 먼저 지쳐버립니다. That is why the words of Jesus in Matthew 11:28 feel so precious today. 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일이 정리되면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Jesus did not say come when everything is organized. He did not say come when you stop worrying. 걱정이 없어지면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죠. He simply said, Come to me. 그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while you drive, clean the house, work, or prepare for your day or night, take a deep breath for a moment.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네, 큰 숨 한번 들이시고 내쉬고요. And let's remember that God is with us right now, and Jesus offers rest for the soul. 우리의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이 되어주시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자고요.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Matthew 11:28,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Amen. A while ago, I heard someone says this. I'm tired, but I cannot stop because too many people depend on me. 얼마 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지쳤는데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멈출 수가 없어요. 네, maybe some of you feel the same way today.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또 같은 마음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Parents keep going for their children.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계속 움직이고요. We keep going because responsibilities never stop. 네, 우리는 또 맡겨진 책임 때문에 그렇게 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Caregivers keep going because someone needs them every single day.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은 또 자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멈출 수가 없습니다. But you know, even strong people become tired. Even faithful people need rest. 네, 하지만 참 강한 사람도 지칠 때가 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꼭 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Sometimes the most spiritual thing we can do is sit quietly before God and say, Lord, I am tired.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지쳤어요. Lord, I am tired. And the beautiful thing is that God never responds with disappointment. He responds with compassion. So today, do not ignore your tired heart. Bring it honestly before God. 네, 그리고 아름다운 사실은 하나님은 네, 그 고백을 절대 듣고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우리의 지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Amen. Some of you will return to busy homes. 네, 여러분도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Some of you still have unfinished work waiting for you.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But before this day ends, remember this one truth. God never asked you to carry life by yourself. 하지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혼자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He is near to tired people. 하나님은 지친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그 사실요. And he's a good God, everyone. And he loves you so much. So rejoice and be happy, everyone. And I'll be back next time.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이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 첫 곡은 이랑의 가야금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B랑의 가야금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모선미의 해금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와 함께 합니다.

TBS 국악단을 섬기는 모선미의 해금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류형선의 모두 다 꽃이야. 그리고 김태정의 이 말씀 따라 살래요. 두 곡의 어린이 국악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작곡가 류형선의 모두 다 꽃이야. 그리고 김태정의 이 말씀 따라 살래요. 두 곡의 어린이 국악 찬양을 전해드렸고요. 연주회는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희애입니다. 이어서 미리네의 Jesus Love Is 그리고 하예람의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역동적인 검은고 연주에 피리의 주선율이 조화를 이루는 은혜 찬양. 미리네 국악선교단의 지저스 러브 이즈에 이어서 하예람의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김샛별의 어린이 국악 찬양 희망 별빛 그리고 숙명 글로리아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 나의 사랑하는 책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이 제일 먼저 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닫힘 버튼인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저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소 15초에서 최대 30초 정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닫힘 버튼을 누르는 걸까요? 기다리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느리게 가는 사람을 바라볼 여유도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속도를 잠시 늦추시기도 하시죠. 멈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번 주말 닫힌 버튼보다 열린 버튼을 더 많이 누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조급함 대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1: 하나, 둘, 셋.

네, 이하나의 심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웨이홈의 금을 만드는 시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뭐든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이 한국인들에게는 더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워낙 또 이게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 뭐 외국에 가서 인터넷만 조금 느려도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뭐 음식 주문이나 배달, 뭐 택배 같은 것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기다리기가 더 힘들어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어졌던 순간, 우리가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은 대부분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던 시간, 또 힘든 계절이 지나가길 버티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 말이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 진득하게 좀 기다릴 줄 아는 게 필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라희의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손영진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앨범 중에서 들으셨고요. 강종현의 주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PS 콜라보 앨범 중에 있는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자주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모두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다듬으시고 또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죠. 자,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더 정확하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보고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좀 내려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와 그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버플로우의 내 맘의 주여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쉼표 하나 닿는 곡으로 위러브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제가 만나고 보니까 이

0: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왜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예수님

파평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조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을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죠. 온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온 세상을 화평하게 하려고 십자가로 자의 죄담을 흘러버리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또 기념하며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선물처럼 주신 화평을 알고 믿는 사람이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그 평화의 기도를 쓴성 프란치스코는 23살 되던 해에 산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 내 집이 무너져 가고 있다. 너는 가서 내 집을 세워라. 이 음성 듣고 그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살았던 이 프란체스코가 자신의 값진 외투와 모든 유산 상속을 포기하며 그린으로 살면서 방랑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부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프란체스코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해발 1300m나 되는 베르나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겪으신 그렇게도 아프고 괴로웠던 고난을 저의 영혼과 몸으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께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불타는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40일간의 기도가 끝나가는 어느 새벽에 천사가 여섯 개의 날개를 치며 날아오는데 그 사이로 십자가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의 손과 발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는요. 시대와 역사가 흘러가도 변함없이 인류에 메말라버린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기도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들에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 이러한 평안과 화평을 주시려고 죄의 담을 흘려버리시고 자기 육체로 그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마음처럼 화평을 이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겠다 하십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정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칼레오입니다. 부르다, 이름 짓다, 초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준다고 하십니까? 화평을 이루는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겠다 하십니다. 화평을 만드는 네가 바로 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을 짓겠다 하십니다.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내가 바로 나의 아들의 자리에 초대하겠다 하십니다. 다른 어떤 복도 아니고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인정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에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이제 팔복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것은요, 화평을 이룬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매우 명예스러운 호칭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자녀는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고 나면서부터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라는 뜻이 거룩할 성, 무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꾸밀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그 무리에게 속한 자입니다. 화평할 수 없는 곳에 화평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구별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롯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좀더 깊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은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아버지의 유산이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는 장자입니다. 똑같은 자녀 중에서도 장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한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듯이 신앙생활에도 장자의 유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아들에 기록된, 아니, 하늘에 기록된 장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들이며 장자가 되는가? 그것은 화평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가진 화평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 이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땅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로 세웠는데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놀랍게 세워주시고 선포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아시죠?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제가 사실 못 부르는 이 노래 실력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제가 잠시 고백을 했지만요. 그래요,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손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010-4004-9782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전남동부 극동방송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소통하는 이 전파에는 저마다의 역사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장벽을 넘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 희망을 전해온 우리 방송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항상 복음이라는 가장 귀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방송 역사 속에서 특별한 길을 걸어온 극동방송의 시작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 역사를 살펴보면요. 앞선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일제강점기였던 1927년 조선총독부가 사단법인 채로 경성방송국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해방 이후 서울중앙방송이 되고 지금의 KBS가 된 곳이죠. 이후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4년에 최초의 민간방송인 기독교 방송 CBS가 세워졌고요. 2년 뒤인 1956년에 드디어 극동방송의 전신인 한국복음주의방송국이 문을 열게 됩니다. 99년이라는 우리나라 방송 역사 속에서 극동방송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외방송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해외방송의 장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최초의 대북방송은 지금의 KBS 한민족방송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공보처 산하 중앙방송국 대공방송으로 시작해서 1957년에 자유대한의 소리로 이름을 바꿨죠. 이후 전세계 한인들을 대상으로 역할이 확장되면서 사회교육방송을 거쳐 지금의 한민족방송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국내를 넘어 대외로 처음 전파를 쏜 것은 1956년 개국한 극동방송이었습니다. 당시 공산권이었던 러시아와 중국, 몽골, 그리고 북한 등으로 전파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방송이 본격적으로 해외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선교사적인 측면입니다. 공산권을 향해 방송을 통한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설립 목적을 보면 이 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선교사의 파송이 불가능한 소련, 중공, 몽고, 북한 등지의 주민과 대한민국 내의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극동방송은 선교사를 직접 보낼 수 없는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등의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 구원을 이루고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철의 장막과 주계의 장막을 표현한 말이죠. 물론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극동방송이 북방선교의 기수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어려운 곳, 바로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수도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방송을 시작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창사 30주년 당시 극동방송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탐 왓슨 초대국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력한 전파를 북한과 시베리아, 중국까지 보내야 한다는 기술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안테나가 염분이 있는 바다 근처에 있을 때 전파를 가장 강하게 송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천의 갯벌을 택했던 겁니다. 덕분에 출력이 10kW에 불과했을 때도 전파가 공산권 국가들까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또한 인천은 미국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당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후원을 받을 때도 인천에 자리 잡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선택했던 인천. 무엇보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온 그 역사적인 땅에서 해외 선교 방송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참으로 뜻깊게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에 실린 복음이 갯벌 위 안테나를 타고 뻗어나가 장벽 뒤에 숨죽여 듣고 있던 수많은 영혼을 깨웠습니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이 좋은 기별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의 근거가 되는 잠언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기별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 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의 시 김혜리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누구한테 말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답답하고요. 그런 최악의 상황일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오늘 첫 곡입니다. 에반젤리컬 싱어즈가 전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잠깐이 아니고 종일, 하루 종일 지친 마음이 듭니다. 한두 번 버텨도 계속되면 정말 지치게 되죠. 언제까지 일어나 싶고 끝이 있긴 있나 싶고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떨리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쉐키나 찬양단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찬송가 너 성결키 위해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조찬미의 Amazing Grace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적이고 하루 종일 짓밟히는 거죠. 끝이 없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정이 정리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엉망인 채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담아두십니다. 내가 혼자 울었던 밤, 골목에서 혼자 울던 그 모습, 아무도 몰랐던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소중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적진 속에 있지만, 여전히 위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바꾸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두려운 이 순간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웨이 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하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길 바라고 계시죠. 행복해서 예배드리고 행복해서 감사드리고 행복해서 언제나 성령님과 기도하고 행복해서 헌금하고 행복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행복해서 찬양드리는 것은

주님은 제일 좋아하신답니다. 이 시간 성화 산책 함께 하시면서 이 행복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주가 승천주일이었고 이번주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노래로 성화 산책을 꾸며봤는데요. 먼저 성령의 관계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런 가사죠. 오늘 박신학 화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박신화 과외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곡으로 흑인 연가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내가 매일 성령 느낀 애를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늘 기도합니다. 산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났습니다. 흑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비의 말씀이 골짜기에 충만합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차가워도 성령 충만한 내 마음은 따뜻하답니다. 모세오관 지휘 모세오관 합창단입니다.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내가 매일 성령을 느끼네. 예, 흑인연구였습니다. 모세관합창단이었고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김기영 작곡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대에서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요. 갈급한 마음에 단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 강림하사 내 모든 욕망 다 버리고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안산 시리오 합창단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화산 찾고 계시는데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에 관한 노래로 오늘 프로그램을 꾸며봤습니다. 이제 클래식 한 곡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성령에 관한 모테트인데요.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모테트 제2번 Der Geist hilft,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1729년 10월 성 토마스 교회의 주교 요한 라이 에르너스트의 그 장례식을 위해서 쓰여진 곡이었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과 마르틴 루터의 시 하나님이여 거룩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3절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곡이 좀 긴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쭉 불러드리면요. 성령께서 저희 연약함을 도우시니 저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심이라. 그리고 코랄이 나오는데요. 오 거룩하신 성령의 불, 아름다우신 안식,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게 저희를 도우소서. 주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슬픔이 저희를 억압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소서. 저희가 죽음을 이기고 삶이신 주님께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알렐루야 알렐루야. 연주는 드레스덴 감모 코아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모테트 2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입니다.

네, 조금 지루하셨을지 모르는데요. 아주 유명한 클래식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모테트 2번 Dear Geist Hilft,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드레스덴 감모코어의 연주였고요. 이번에는 I will sing with the spirit이라는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미하니라. 우리가 항상 찬미할 때마다 영적인 노래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노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찬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악보에 충실하고 악보가 지시하는 음정, 악상, 가사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우리 특히 찬양대원들은 더 좋은 음성으로 음악의 지시에 맞춰서 열심히 연습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국 작곡가 존 로터가 I will sing with the spirit, 내가 영으로 찬미하니라 라는 노래를 작곡했죠. 이 노래의 2절이 I will sing with the understanding, 이해함으로 찬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캠브리지 싱어스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I will sing with the spirit. 내가 영으로 찬미하니라. 캠브리지 싱어즈였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찬양대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주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이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알렐루야.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곡. 저희 교회도 4부 예배 때는 꼭 이걸 부르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오늘 온누리교회 주향한 성가대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곡은 우효원의 성령이 오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미 찬양대에서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주 우리 성령님의 오심을 극적으로 부르면서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저도 찬양대 이 곡 찬양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 부르는 그런 아주 뜨거운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밴쿠버 멀리서 우리 시온 선교 합창단인데요. 이 합창단은 합창단원이 한 150명쯤 됩니다. 대규모의 찬양단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지휘는 스테파니 정 우리 선생님이시고요.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 성령이 오소서.

우효원의 성령이 오소서 실황 연주였습니다. 밴쿠버 시온선교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첸 보콰이어의 은혜스러운 곡을 준비했습니다. 김기영 작곡의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곡인데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의 인도하심 영원토록.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달은 1년 12달 계속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참 좋으신 주님을 우리 가족들 모두와 함께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제목 화해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화 제목하여였습니다. 이제 찬송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참 즐겁게 노래 부르는 우리 성악가가 계시는데요, 신델라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소프라노 신델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안토니오 비발디의 그 글로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칸다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도 많이 연주하는 곡인데 우리 찬양대에서도 많이 연주한 곡입니다. 그 중에 이제 꿈상토 스피리투스 성령과 함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존 엘리어트 가디너가 지휘하는 몬테베르디 합창단입니다. 성령과 함께 꿈상토 스피리투스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성령과 함께 몬테베르디 합창 다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능력의 애청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세 곡 듣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거군요. 박순복의 찬송 이 기쁜 소식을,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실 곡은 테너 엄정행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 흐르네라는 성가인데요. 박신학 과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가 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0: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말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작곡자 돈 모헨에게는 찬양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1984년 겨울, 그의 처형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아이들은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요. 9살 조카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현실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조카를 잃은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돈 모헨은 무작정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네, 절망의 한가운데서 탄생한 이 노래는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찬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또 깨닫게 되네요.
1: 잠언서에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0: 네.
1: 뭐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런데 이 길, 우리가 어떤 때는 길을

0: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길로만 잘 따라가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넘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글로브 대표로 계시는 장경익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경익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3: 우리 정 사장님께서 예수 믿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2: 네, 맞습니다.
3: 한평생 살아오다가 갑자기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 옛날에 살던 방식, 예수 믿고 살던 방식 좀 변했어요?
2: 뭐 큰 변화가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그전에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가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2: 네네 맞습니다.
3: 교회에 와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옛날에 교회 안 댕길 때하고 네. 지금 댕길 때 내가 왜 여태 교회를 안 나갔나?
2: 제가 밖에서 보던 교회하고 제가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보던 분위기는 저의 생각에 차이가 많았는데요. 우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를 이제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3: 그러면 이제 장 대표께서는 뭐 뻔하게 교회 안 댕겼으니까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교회 안 댕기는 분이고.
2: 맞습니다.
3: 또.

0: 결혼을 해서 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고.
1: 네.
0: 그럼 지금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네. 댕긴다. 아내가 이제 부담을 좀 느끼겠네요.
1: 실은 제가 그 앞전에 저희 신축 건물에 저기 목사님께서 직접 대방해 주셔서 신방 기도를 드려
0: 예,
1: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봐주시면서 가족들이 마음이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장 대표께서 전도를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 사람이 같은 동네 살죠?
1: 네 맞습니다. 예.
0: 근데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1: 아 제가 그 저기 법인 명의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신축하려면 시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 대표님이 정정현 장로님이셨습니다.
2: 네. 예. 그 시공사 대표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그분의 전도로 또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2: 네 처음에 그러면 장로님으로부터 네.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1: 그때 당시는 좀 처음에는 마음에 확 안 닿았죠. 다 닿지는 않았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저기 정정회 장로님께서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또 정정회 장로님께서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이제는 아 제가 한번 나가 보겠다.
0: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교회 댕기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네. 부인께서 좀 의아할 텐데 그걸 네. 어떻게 지금 무마를 하고 있어요?
1: 제가 이제는 장점이 좀 성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하고자 하면은 좀 뭐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교회 나가겠다,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기 서로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서로 뭐 그렇게 그 전까지 뭐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뭐 서로 타치를 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는,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니게 됐고, 제가 이제는 집에서 식사할 때나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이제 가끔 교회 분위기도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도 드리고.
2: 그러세요? 예. 네. 그래도 뭐 집안에서 가족분들의 큰 반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1: 그런
2: 감사하네요.
1: 예.
2: 네.
0: 그러면 저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네. 사업을 네. 역시 무슨 재료 헌금을 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 네. 처음부터 그거 시작하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원래 토목을 전공해 가지고요. 토목 졸업하고 취업을 나갔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주변에 있는 지인이 이 섬유 관련 업이 있는데 한번 해 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장점이 일을 열심히 해서 배워서 소액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해서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배워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0: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가보니까 네. 천의 대표 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네, 네. 또 만드는 것도 어디서 어디까지 뭘 만들어요? 스카프 버텀, 넥타이.
1: 아 저는 스카프는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주는 저기 지금 아나운서께서 장착하신 옷 있잖아요. 의류.
2: 네.
1: 그 원단 저거에 대한 원단 완제품을 제가.
2: 아 의류 네, 원단을 네. 만드는 예, 사업을 예, 하시는군요. 예, 예, 예. 네.
0: 근데 지금 우리 남자들은 양복 해 입을 때 뭐 네. 이태리 게 있고 네. 독일 게 있고 뭐 네. 국산 모직 제일 모직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이 주로 관계하는 기지가 네. 예를 들어 면이로 한 건지 세옷으로 한 건지 다 해요?
1: 네, 다 합니다.
0: 그럼 네.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뭐예요?
1: 실크고요. 실크고 이제 면직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쪽도 많이 하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안에 셔츠 있잖아요. 그 이제 선염 스트라이프라는데 면 선염 스트라이프 그런 셔츠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의류

0: 들어가는 이제는 뭐 이제 점포 단위라든지 뭐 그런 거.
1: 그래 지금 그럼 이제 그 업을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해외 진출하거나 더 크게 확대를 할 생각은 없어요?
0: 아 생각은 요 근래에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수 위주로 진행은 됐다면 이제 해외 사업부를 하나 꾸려가지고 그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진행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2: 네.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대표님의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1: 네,
0: 언제부터 그럼 출석하셨나요?
1: 작년 2월경.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됐군요. 네. 처음에 이제 또 정정균 장로님의 인도로 안디옥 교회에 가셨잖아요. 그때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1: 그 사람은 항상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제가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8시에서 9시 정도. 근데 이제 정경균 장로님께서 5시 한 10분 정도? 그 정도까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와서 목사님도 뵙고 그 차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자고 그러셔서
0: 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또 목사님과 인사도 나누고 또 근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군요.
1: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인상에 되게 좋게 와닿았고 되게 목사님

0: 님 뵀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작년 2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목사님 뵈면서 많이 놀래고 있어요.
1: 어떤 부분에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으세요?
0: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 뵀을 때 연세가 이제 92세라 그러셨는데 눈빛 보고 놀랬고요. 목사님 눈빛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설교하실 때 목소리 네. 듣고 놀랐고요. 그냥 좀 빨아들이는 그런 아우라가 있으셔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뭐 정종민 장로님이 나오라 뭐 나오라고 권유하지 않아서도 제가 스스로 이제 안쪽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주일 아침.
1: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시게 됐군요. 네.
2: 그런데 성탄절 때 침례받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네.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고. 거룩한 입장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0: 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게 됐는데요.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근데 맨 처음에는 침례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큰 느낌이 없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있던 죄나 이런 때가 씻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기억을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참 침례의 예식이 경건하고 네. 거룩하고 네. 참 죽음을 상징하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증표해주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참 그 사진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때
0: 네네,
2: 찍은 사진이.
0: 네, 예, 예. 예.
2: 그래서 그걸 부인께서 보면은 네. 뭐라고 그러실까?
0: 아, 그 집사람도 이제 세례 받은 거 알고 있고요. 제가 네. 사진도 보여줬고요.
1: 사모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0: 아, 이제는 진짜 그 교인이 됐구나. 아. 뭐 그런 얘기.
1: 네.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또 예배에도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신다면 참 좋겠네요.
0: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그 동반자인데 제가 뭐 아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합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1: 네, 평소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0: 아, 저는 항상 기도드릴 때 하나님한테 사랑, 믿음, 겸손, 신뢰를 제 마음에 새겨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데갈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매일 기뻐하라.
1: 쉬지 말고
0: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 아멘. 네. 그 말씀을 요즘 네. 늘 새기고 계시는군요. 그
0: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그 유사 예를 들어서 많은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하고 저 점심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를 한다. 이제 식사 기도하기도 어정쩡하겠네요. 같이 집에서는.
0: 죄송한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러게.
0: 예, 예.
2: 그래도 그들 때가 빨리 와야죠.
0: 예, 예, 예. 예.
1: 또 사모님께서도 이제 교회를 다닌 뒤에 우리 대표님의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또 마음에 또 많은 움직임과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항상 뭐 네. 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사에. 그래서 제가 잘하면 그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제가 잘 못하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를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으로 살고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같은 종류의 회사가.
0: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0: 계속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1: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원단 소재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는 브랜드에 접목이 돼서 옷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잘 됐을 때 아, 저 원단이 저 옷의 저 원단이 내가 개발한 거 그런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네, 실제로 사람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 때 네. 보람을 참 많이 느끼시겠어요.
1: 저희가 뭐 시장 조사로 그 주말이면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는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서 저희 제가 개발한 소재들이 디피되어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판매로 이어져서 더 잘 됐을 때는 많이 보람을 느끼죠. 네.
0: 아마 앞으로 좀 하나님께서 이제 장 대표님이 예수 믿고 장사도 내 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장사다.
1: 아멘.
2: 아멘.
0: 그래서 여기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발전돼가지고 너무 잘 돼서 나는 10%를 가지고 먹고 살고 90%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네.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죠.
1: 감사합니다. 아멘.
2: 네. 우리 또 대표님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업을 장 대표가 먼저 시작했나 부인께서 먼저 시작했나?
1: 사업은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98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뭐 부도하고 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 때 지금의 이제 SF 그때는 지금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는데 SF 오너랑 같이 합치게 됐어요.
2: 네.
1: 그 중간에 이제는 그 아는 지인이 연결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이제는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합류하셨고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한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0: 동업을
1: 예예 17년을 같이 했는데 2017년 6월에 저한테 회사를 물려받아라 인수인계 받아라 그래서 9월에 제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 네, 또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네요.
1: 네네. 네.
2: 사업을 하다 보면 참 네. 그렇게 어려움 또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사업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1: 네.
2: 어떠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1: 97년도면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2: 예.
1: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혈기왕성할 때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원천안대교 교회를 나온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않으셨나.
2: 네.
1: 일찍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이가 넷인데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뭐 경제적이라든지 그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지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버텨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저기 뜻하지 않게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신축하게 되면서 정종균 장로님 만나서 원천 안디옥교회에서 전도돼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혼자서 있을 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다 각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2: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 네, 네.
0: 근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이
1: 네.
0: 장 대표가 어떤 사람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놔. 이 회사 이름이 있어요?
1: 네. SF 글로브 주식회사입니다.
2: 네.
0: 그러니까 그러면 네. 옷도 만들어요?
1: 아, 옷은
0: 안 만들고
1: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0: 주로
1: 원단 완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0: 원단의 완제품.
1: 네, 원단 완제품 뭐 원단을 가공까지 끝마쳐서 바로 옷을 만들 수 있게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거죠.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0: 이들 정말 은혜와 감동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염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네요. 만나고 싶은 사람 간증을 통해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섬유 원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요. 또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 네, 제가 최근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신축하게 됐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제 가족이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0: 그 기도 동지들이 많으니까 네. 앞으로 극동방송에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2: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우선님 감사합니다.
0: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 통합여순노회 남선교 회의연합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 회의연합 친선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족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웅천동에 위치한 갤러리 빛과 소금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 정원주 27회 개인전 달빛 소나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달빛과 별빛 그리고 바다의 리듬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무료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국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국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국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국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6500-650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요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특수목회를 하고 있는 추학평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전역으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당시 그곳에 많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어오셨고요, 불교 공부와 수양을 오랫동안 해오실 정도로 아주 불교에 깊이 있게 심취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한 3, 4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만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그날만은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다행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어져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로 전도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전 행복비전교회 추화평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지만 확신을 담은 외침이 누군가의 영원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0: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은혜를 체험한 장소가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장소를 이른바 시은소라고 하는데요. 사람에게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시은소가 세 군데 정도만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자가 된답니다. 이 시은소,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시은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신자의 삶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감동적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거의 감동이 없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은혜롭게 들립니다. 말씀을 놓치기 싫어 항상 묵상하고 기록하면서 그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게 되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손영진 님이 부르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나 주의 도움받고자 찬송가 214장 윤한기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을 사랑하여 아내 라헬을 얻기까지 창세기 2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뜨거운 사랑,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얻기까지 그 열정을 잘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야곱의 열정,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을 위하여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피해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쳤을 때입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라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조카지만 공짜로 일하게 할순 없다. 대가를 주려고 하는데 어떤 대가를 원하느냐? 그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라헬을 위해 외삼촌에게 7년을 무료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여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7년간 봉사하겠다고 한 거죠. 계산을 초월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의 깍쟁이죠. 그러나 그런 야곱조차 사랑 앞에서는 순수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계산 없게 만들지요. 대가를 생각하고 얻을 것을 생각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은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겠다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며 7년간 묵묵히 봉사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최대한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심고 사랑과 은혜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처럼 남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사랑을 심을 때에 그것은 언젠간 나에게도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라헬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며 또한 희생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크로스투디 나의 영원하신 기억 백투 더 바이블 뮤지컨스 음반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야곱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그 사랑, 첫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야곱의 사랑을 본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의 특징은 한결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7년간 봉사를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라헬 대신 그의 언니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7년간 봉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7일 후에야 라헬을 얻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이미 원하던 것을 얻게 되면 태도가 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원하던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다고 해서 나머지 7년을 엉터리로 봉사하고 대충 시간만 때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시 7년 도합 14년을 예전과 같이 변함없이 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한 열정이 후퇴하고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고 헌신하라는 표시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유도 역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변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미신, 사이비 종교와 다른 차이점은 미신은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자신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팔자 고치고 환경을 고치는 것에 몰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므로 환경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면 환경에 변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내가 바뀌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환경도 여건도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욕심을 무엇보다 나 자신 변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잘 믿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내주 되신 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노무나님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서 교회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했는데, 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리고 희생이 지불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7년 더하기 다시 7년, 14년을 비롯해서 대가 없이 라헬만 그렇게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사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7년간 봉사하고 또다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말은 라헬을 진정 사랑했기에 헌신이 즐거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음 아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신앙도 권태기가 찾아오죠. 그래도 교회를 위해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하면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만큼 위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표식에는 인격의 변화도 있겠지만, 또한 중요한 표식 하나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의 부족과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진정 사랑한다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른바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교회는 최대한 아껴주고 격려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야곱의 사랑은 그가 대가도 없이 월급도 없이 봉사하였지만 너무나 즐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즐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유턴의 음성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들으신 찬송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들으셨습니다. 야곱의 사랑에 관해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은 대가 없이 사랑했고요. 변함없이 사랑했고요. 또 헌신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끝으로 야곱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울 점, 이것은 어쩌면 경계해야 할 점인데요. 야곱의 일생 중에서 하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서 라반의 두 딸을 동시에 아내로 맡게 되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평생 동안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구나 그 두 여인의 여종들인 실바와 빌하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관계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당시에 그것이 세상적인 관습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죠. 사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매우 큰 사명입니다.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종들까지 내 여자가 있으니 가정이 불화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배우자를 이 세상의 유일한 가장 소중한 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한 배우자에게 서로서로 성실해야 한다는 사실. 야곱을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배우자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고 또한 배우자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오늘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계시다. 이러한 뜻을 맞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 하나님의 칭찬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값없이 대가를 지불하며 변함없이 그리고 즐거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예수 닮기 원해 옹기장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죠. 샬롬.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5: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6: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7: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했던 전투는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지라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군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기에 워싱턴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거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는 필승을 확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군님은 하루에 네 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라고 말이죠. 워싱턴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어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벨리포지에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 이런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는 절망, 한숨, 눈물을 희망, 찬양, 미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도 노년에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와 생산을 하던 공장에 불이 났던 겁니다. 잃어버린 재산보다도 평생을 바친 연구 성과가 잿더미가 되자 참 막막하고 괴로웠을 텐데요. 하지만 신앙인이었던 그는 낙심 대신 폐허 속에 엎드려 마음을 다잡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이 속에서도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에디슨은 이 마음의 확신을 믿고 곧바로 새로운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다들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건 무모하다 말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칼리 축전지와 같은 위대한 발명들을 성공시키며 위기를 멋지게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소란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드리며 기도로 든든한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담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지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하시겠습니다. 붉기붉은 장미 위에 반짝반짝 이슬이 맺혀있고 내 귀에는 은은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황홀하고

주님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친구가 돼주시고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참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과도 같고 시와 같은 이 가사에 부드러운 고기부터 아름다운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클래식 콰이어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성가곡 함께 할게요. 주의 동산에서 대구시립 합창단의 목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빗소리와 함께 듣는 피아노 연주 함께 할게요. 광민이의 연주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영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카칠라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신앙 생활이 계속되면서 기도의 방법은 알게 됐지만 정작 기도가 가장 필요한 고난의 순간에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오히려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마저 말씀으로 극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카칠라 기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기도할 힘을 주는 다섯 가지 선구를 소개했습니다. 1.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2.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7절 말씀. 3.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4.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5.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이렇게 다섯 가지 선구를 기도할 힘을 주는 성경으로 꼽았습니다. 기도를 할 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가 진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주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아름다운 유다 소녀 에스더는 고아로서 왕비가 됐습니다. 사촌 모르드개가 유다 백성이 박해당할 조짐을 발견하고는 에스더 왕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유다 백성을 구할 때인 것 같다고요. 그의 전언을 받은 에스더는 굳게 결심하고 모르드개에게 백성을 모아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근심을 평강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길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갖고 계시는 기회들을 드러내소서. 주님의 평강과 용기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는 선천적인 농내장을 앓다가 12살 때 축구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어린 소년은 절망에 빠졌고 가난한 형편의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한 것 외에는 해줄 것이 없었는데요.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비록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소년은 절망을 딛고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악보를 외우고 노래 부르는 일은 매 순간순간 한계에 부딪히는 싸움이었습니다. 보첼리가 지쳐 포기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는 기도로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며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끈질기게 격려했습니다. 어머니의 확신 가득한 믿음을 마음으로 느낀 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고 매일 끈질기게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노력을 거쳐 성인이 됐을 때 그는 세계적인 거장 루치아노 파바로티에게 발탁되며 마침내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최고의 성악가가 됐습니다. 큰 무대에 설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가 들려줬던 기도의 확신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간구했다면 눈앞의 형편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면 소란스러운 염려 대신 모든 걸 내어맡긴 그 기도를 온전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승리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분주함에 쫓기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 우리에게 말씀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깨어있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하고 보람있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목마른 내 영혼 서울 바하 합창단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불같은 성령 장신대의 콘서트 과외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이날은 부활 후 50일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선교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이기에 교회의 시작 또 선교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중재자, 권고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Oh Happy Day,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유지 비보리 씨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만 바라라 김주혜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창문 두드리며 김희석의 찬양 그리고 임재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심령이 가난한 자 테너 강내우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온유한 자에게는 땅의 기업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도록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바리톤 최연수의 찬양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자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에 복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말씀과 찬양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기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진정한 스승 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가르치심에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큰 기쁨 가운데 활기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쇼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폐결핵으로 각혈을 할 정도로 죽어가는 몸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사역을 중단하고 쉬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모습은 성경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벳세다 광야로 쉼을 얻으러 갔던 것처럼 브레이너드에게도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디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수십 마일을 걸어서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으로 브레이너드를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가쁜 숨과 고요를 뒤로하고 그들을 영접했다고 해요.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몸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인디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브레이너드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보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이 부서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 눈먼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도 좋다.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들을 품을 심장을 주시옵소서. 결국 브레이너드는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수많은 인디언 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복음의 열정과 선교적 사명이 있는지 묻고 대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각 마을로 떠났던 열두 사도가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시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됐지요.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어짐으로써 모든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접 그러니까 웰컴 하셨고요. 그들의 아픈 곳을 고쳐주셨죠. 사실은 쉬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닮은 분이 바로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버림받은 아무도 영접해주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오거나 자신이 그들을 찾아갈 때 결코 밀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웰컴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고름이 흐르는 발을 입으로 빨아내며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셨고 동시에 눈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이 주변에서 전염을 우려해서 모두 말리고 할 때마다 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피 묻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더럽다고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생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이 외면한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시고 복음과 치유를 베푸신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신 삶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예수 담기를 홀리원의 담기 원하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CCMING의 사명, 시와 그림의 사명선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예수 담기를, 홀리원의 담기 원하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대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루는 극심한 통풍과 과로로 인해서 온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쉬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밖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으스스한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때 한 가난하고 소외된 여인이 찾아와서 제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통풍과 과로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였는데 비서와 가족들은 그런 모습에 스펄전 목사님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면서 지금 나가시면 목사님 쓰러지세요, 다른 부목사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쉬세요 목사님 하면서 만류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러 가셨다가도 따르는 마른 무리를 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빗속을 뚫고 그 여인의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의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신 스펄전 목사님은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다고 해요. 나의 육신은 쉬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게 영혼을 영접하러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내 몸을 아끼느라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한 영혼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아유 나도 천국에 갈까 말까 이게 확신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도 그냥 아등바등 해야 하는 그런 판에 남의 구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사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부모님은 단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시니 솔직히 말하면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배워야 할 부분이 많구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그 복음의 열정으로 영혼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지선의 다시 복음으로, 브라운 월십의 복음 들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지선의 다시 복음으로, 브라운 워십의 복음 들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모여든 곳은 근처에 마을이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이 빈들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세례 요한도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곳이죠. 날이 저물었을 때 열두 사도는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알고

주님께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습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빈들과 같은 환경에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이루시고 행하시고 일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용서와 복음을 전했던 코리텐붐 여사는 수용소에서 언니를 잃고 자신 또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사역은커녕 스스로의 삶조차 지탱할 수 없는 영적인 빈들과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했었다고 해요. 어느 날 한 집회에서 군중 앞에 서서 도저히 설교할 힘이 없음을 느꼈을 때, 주님, 저는 지쳤고 제 안에는 사랑도 식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속으로 부르짖듯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고리야, 연필이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느냐? 연필을 쓰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는 간단한 선 하나도 긋지 못한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할 일은 그저 붙들려 있는 것이다.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란다. 글은 내가 쓸 것이란다. 코리텐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입이 열리기 시작했고 메마른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상처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엘의 주가 일하시네, 오한나의 전심으로.

두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엘의 주가 일하시네, 오한나의 전심으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의 양식이 완전히 떨어져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먹일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날이었는데요. 제자들이 벳세다 빈들에서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절망했던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식당에 모여 의자에 앉았지만 식탁 위에는 빈 그릇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조지 밀러는 낙심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우리 다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실 거야. 그렇게 빈 식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문을 누군가가 쿵쿵쿵쿵 두드리더래요. 문을 열어보니까 지역의 한 빵집 주인이 서 있더랍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밤새 빵을 구웠는데 여기 이 빵을 좀 받아주십시오. 잠시 후에 또 다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쿵쿵쿵쿵. 이번에는 우유 배달 마차의 바퀴가 고아원 바로 앞에서 부러지는 바람에 더 이상 배달을 할 수가 없어서 우유가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우유 모두를 고아원에 기부하겠다면서 우유 장수가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윤화의 내려놓음.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윤아의 내려놓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일입니다. 선교 자금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주머니에 단돈 25센트, 지금은 대략 3,400원 정도지만 당시 체감적으로는 한 10,000원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선교지를 돌볼 비용도 없어서 인간적으로는 아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빈들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때 한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더래요. 테일러 선교사님은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머니에 있는 25센트를 저 가난한 가족에게 구제금으로 주어라 하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순간 테일러 선교사님은 당연히 갈등을 했겠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마저 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고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주 잠깐 갈등하긴 했지만 테일러 선교사님은 성경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내어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마지막 전부인 25센트를 그 가족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빈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다음날 아침 테일러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배달해 주게 되는데요. 편지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후원자가 보낸 50파운드의 거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10만원이지만 당시 체감적으로 보면 거의 2,000만원 정도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지요. 25센트를 드렸더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테일러는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행은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행은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도 저도 믿고 이 시간 우리들도 잘 기억하면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순종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바쁜 인생을 정말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짬짬이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끔씩 만나기만 하면 조금씩 그 마음, 그 사랑이 뜨거워지기보다는 좀 식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그리고 어떻게든 시간을 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가장 위에 주님을 올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감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참 다른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좀 돌아가는 길 같지만, 주님을 구하는 것이 지나보면 참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걸어가는 신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 특별히 다윗처럼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샬롬 노래 선교단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리고 예수 전도단의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수아의 찬양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리고 온누리 워십 앨범에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넣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힐송 오스트레일리아의 찬양으로 샤우트 더 로드 보내드렸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으로 번안되어 있죠.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극동방송 복음성가경연대회 8회 장려상과 인기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음성으로 골목길 걸을 때 함께하시죠.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창세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장성한 청년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처녀 마리아로 잉태하게 해서 아기 예수로 보내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의 난감한 형편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의 나이 75세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는 무려 100세에 그것도 생리가 끊어진 사라로부터 마침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했습니다. 바로 그가 웃었다라는 뜻인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뜻하신 바를 위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힘든 구루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그 뜻을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시간 가운데 그 역사하심과 맞물리도록 나를 깎으시는 뼈아픈 재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하신 때 정확하게 맞물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때 다시 우리로 크게 웃게 하시려고 이삭을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살몬이 여리고의 여인 라합의 이름을 부르는 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부르는 날과 같은 날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두 곡의 워십 찬양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팀룩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셨어요. 자, 이어지는 찬양 두 곡 있습니다. 윤학원 코랄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안산 시립합창단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두 곡 함께 하시지요.

한산 칠입합창단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였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게리 채프먼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영어 찬양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노미선과 김성은의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2주 넘게 감기로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감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극동 방송에서도 감기 걸린 동역자들이 몇 명 있는데요. 쾌유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강주인의 달빛과 숲을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찬미워십의 성전 문전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순서는요,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찬양으로 꾸며드리는

같았어요. 아, 그게 뭐 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랬었어요. 뭐 어노인팅이라든지 마커스 워십이라든지 그 워십이라는 말이 또 이렇게 또 붙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온누리 워십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좀그 이름 자체로 봤을 때는 아, 이 워십 팀인가? 아니 CCM 팀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팀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그게 좀 어색했거든요. 그리고 또그 팀들은 예배 실황 같은 찬양들도 이제 좀 발매를 하지만 발표도 하지만 개인의 고백, 그러니까 CCM 같은 개인의 고백의 찬양들도 또 싱글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구분되어진 우리는 뭐 예배곡만 할 거야. 그리고 또 예배곡은 이래야 돼. 뭐 이런 조금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일상에서 삶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고백들이나 솔직한 이야기들이 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그 고백들이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함께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현장이 또 예배 현장이 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찬미워십이라는 팀을 보면서 이제는 이 워십이라는 말을 잘안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 시간도 저와 함께 예배 찬양들로 함께 꾸려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계신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예수 아름다우신,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전은주 간사님의, 전은주 목사님이시죠? 소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저도 평생의 소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행복한 아침.

영화 한 편이 떠오릅니다. 한 선교사가 미전도 종족이 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사전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된 노인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선조들도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한마디 부르짖지 않고 죽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전도해야겠다,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긴급함과 절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도 이 메시아의 구원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다른 민족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십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앰블 워십의 주 임재 안에 그리고 가우치 워십의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에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선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교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 내용이, 그 이야기가, 그 실제가, 이 기적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도,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면서도, 그리고 많은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나를 안아주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만큼, 아니, 우리가 깨달은 사랑만큼이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린 누군가에게 소개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장소를 가면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죠. 그 소개는 자랑이기도 하죠. 내가 갔더니 이게 좋더라. 야,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진심으로 아마 전하게 될 겁니다. 선교, 굉장히 크게 들리는 이 이야기가,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 삶에서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때마다 또 우리 삶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그래야 하는 사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첫 걸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아침이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거창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누가 봤을 때는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 보셨을 때는 가장 큰 선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이언츠의 성령의 바람, 그리고 잔치 공동체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분들은 무슨 날인데? 무슨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도 지났는데? 그러실 수도 있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들이 담대히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경 말씀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그 놀라운 설교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의 전파가 시작이 되었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분의 자녀인 것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랑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오늘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정말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한 주간도 복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은 헤세드 워십의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은혜로운 5월의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 새벽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이죠.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주님 대하듯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곳이 바로 작은 천국이 아닐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온유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거룩한 주일 온 가족이 주님 은혜 아래에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꿈꾸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가정이란 하늘나라의 파편입니다. 고단한 날개 아래 쉬어가는 평화로운 중지이자 하나님의 축복이 이슬처럼 내려앉는 은총의 뜰입니다. 네, 박화몽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네, 가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아닌가 합니다. 날마다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가정가정마다 이 5월의 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이 가득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에서가 오는데 그와 함께 군사 400명이 오고 있었다. 이에 그는 자녀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하녀에게 나누어 맡겼다. 이때 그는 두 하녀와 그들이 자녀를 맨 앞에, 레아와 그녀의 자녀를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 머리를 일곱 번 땅에 대고 졸하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되 그를 포옹하고 그의 목을 껴안고 볼을 맞추니 그들이 함께 울었다. 그가 눈을 들어온 여인들과 자녀들을 보고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으니 야곱은 하나님이 당신이 종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자녀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하녀들이 가까이 이르러 자녀들과 함께 엎드려 절하고 네아와와 그 자녀들도 가까이 이르러 엎드려 절하고 그 뒤에 요셉과 라헬도 가까이 이르러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내가 맞이한 이 모든 짐승 떼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고 물으니 야곱은 이것들은 내가 내 주의 면전에서 은총을 입으려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내 동생아 나는 이미 넉넉히 가지고 있으니 그대가 소유한 것은 그대로 지니고 있으라 하고 말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청컨대 내가 당신이 면전서 은총을 입었으면 나의 선물을 내 손에서 받아 주십시오. 사실 내가 당신이 얼굴을 뵈니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뵙는 것 같으니 이는 당신이 나를 용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 베푸사 내가 넉넉히 가지게 되었으니 청컨대 당신에게 바쳐진 나의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에서를 강권하니 에서가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에서가 우리가 함께 떠나가자 내가 그대 앞에서 가리라 하고 말하자 야곱이 에서에게 자녀들은 오리고 가축과 짐승 떼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만일 그들을 하루만 몰아붙이면 짐승 떼가 모두 죽을 것이니 내주는 헤아려 주십시오. 청컨대 내주는 당신의 종보다 앞서서 가십시오. 나는 내 앞에서 나아가는 짐승들과 어린 아이들이 발걸음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서 세일산에 계신 내 주께 이룰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서는 그러면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무리 중에서 종들을 내게 붙여두겠다 하고 말하니 야곱은 그리 그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나는 주의 면전에서 은총을 입기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날로 에서는 세일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야곱은 길을 행하여 숲곳에 이르렀고 거기서 집을 짓고 그의 짐승들을 위해 축사를 마련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이 숲곳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쳤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 손에서 은전 백냥을 주고 밭 한 자락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쳤으며 거기서 한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3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죄집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한테 북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 동지, 야, 우리 이제 돈은 못 찾겠는데 우리 망명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은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이제 그 소름 끼쳐가지고. 에, 아니겠지. 난 좀 봐주겠지.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진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답도 못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망명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장부장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스물 몇 명 들어왔는데 절반이 암 걸려서 죽었어요. 우리 같은 이제 한 자리 하던 사람, 북한에서 정말 자각적으로 찾아서 이제 하던 사람들이 충성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세요, 수령님 뭘 가장 주제고 원하실까? 그것이 이제 충성심에서 이제 자기가 평가되는 이제 그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북한 선교를 이거 하라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방법 모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 존는 거하고 다 한데, 왜 우리 북한 사람들만 이거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어? 그건 그렇게 하면 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전종 공부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이제 맞아 이제 하는 과정인데,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를 이제 파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 과정인데, 제가 이제 독일로 가게 되는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그 베를린 대학에서 초청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박사님, 우리 대학에서 강의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강의하냐고 하니까 북한 문학에 대해서, 북한 문학 그걸 이제 강의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 한 사람 더 데리고 와도 되냐? 누구 데려옵니까? 그래서 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오케이입니다. 저희가 우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이제 저 독일 이제 베를린 대학에 가서 이제 예, 그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베를린 저 장벽도 가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독일에서 국회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그 국제 자유 범 포럼이라는 게 이제 예, 그게 5년

오랜만에 이제 생겼는데, 오랜만에 이제 진행하는데, 거기 좀 참가 좀 해서 토론 좀 해달라고. 그리고 질문 좀 받아달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한 800명, 그죠. 정확히 한 780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본 데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뭐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유 토론이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실상을 이제 쫙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서 알고 싶은 거 계속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 이제 쉬는 시간에, 그 독일 공산당 그 일비서국 부부장이지 하는 그 사람인데 옆에 슬금 오더니 저한테 독일 통일이 된거 어떻게 된건줄 알아? 프라이카프 운동이라고 서독에서 동독교회를 지금 열심히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 활동이 23년간 끊임없이 이제 그 했던 거예요. 그 독일 통일에 이제 밑단을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가서 이제 북한 간부들 같은 공산당 출신이니까 제까다가 하는 거예요. 공산당 이제 간부들 먼저 이제 그 해야 될 거야. 우리 독일 공산당이 나라가 마지막에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중간 간부들이 다 이제 교회 가서 붙은 거예요. 동독은 이제 교회가 있었거든요. 허용이 돼가지고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희 대표님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중간 간부들이 교회로 다니다 하니까 교회로 이제 모여오다 하니까 이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화해 장벽이 화해 마당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그 장벽이 권력자와 비권력 중간에 이제 그 장벽이 없어져가지고 독일이 그피 흘린 싸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이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의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북한 선교 이걸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길에 나서지 않으려고 그랬던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소명이 이거라구나. 왜? 북한에서 이제 제일 높은 데서에서 살면서 제 아래까지 다 이제 컨트롤을 제가 해서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사정을 제가 더 잘한다고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과 선교라는 책을 작년도에 썼습니다. 그게 북한과 선교라는 책에 북한을 모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지, 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북한의 노동당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또 북한의 당 간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을 내자 해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써가지고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안희 목사하고 이제 김종호 목사하고 해서 그 공조를 해서 제가 이제 책을 냈어요. 북한과 선교.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저 노희창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소명을 주셨구나 해가지고 제가 사명에 확인을 하게 됐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저는 이렇게 깊으신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으시고,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북한의 저 동포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면 그것이 김일성이 그한 공적으로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 스스로가 깨우쳐서 자유를 찾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바라시는구나. 제가 이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시편 119장 116절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사오니 주여 부디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소서 하는 다윗의 말씀도 있고, 제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김일성의 교시도 똑같은 제 쓰여졌는데, 김일성은 인간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벌을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더한 은혜를 주시고 더한 지혜를 주시고 더한 나은 삶을 주셨는데, 정말 제 조언을 비롯해서 북한 우리 주민 백성들 또이 여기 와 있는 우리 이제 탈북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거리에서 멀게 살았구나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반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일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망명 그 인들과 기독교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탈북민 그 우리 정말 올바른 이제 기독교 목회자들로 해가지고 북한 선교 실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선교 실천 연합을 만들고, 우리 북한 선교 실천 연합이 하는 일은 북한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주민들은 북한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처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돼 있어가지고 몰라요. 어떻게 먹는지 먹을 수 있게끔 먹여줘야 돼요. 씹어서 이렇게 줘야 돼. 공산당 비서들이, 우리 노동당 비서들이 다 이제 원리교양대로 해서 여기 원리다 해가지고 각색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탈북민들 여기 교회 와서 한국 교회 와서 20년, 30년 다녔는데 말씀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다 그래.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 뼈와 살로 만들어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내 믿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 우리 지금 북한 선교 실천연합에서 북한 선교 전문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성경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이제 새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북한 선교 훈련 총집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저만의 이제 그 북한 선교 훈련을 지금 그 집을 만들어 놓고 제가 우리 이제 노동당 식으로 매겨주니까 우리 처음에 훈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아니, 쏙쏙 들어오는데 이때까지 무슨 말, 이거 변화를 해줘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나이가 먹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가 사실 없던 진리가 갑자기 생겨납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 실천연합에서 딱딱 이제 채소 골라가지고 저 훈련 주는 사람들 이제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 저 밝은 비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의 정체성 찾아주는 사업을 또 이제 하고 있어요. 탈북민 정체성이라는 우리 탈북민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탈북민 정체성 뭐야? 하게 되면 우리 북한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거 다예요. 여러분, 탈북민 정체성은 여러 가지예요. 탈북민 정체성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왔다고는 하지만은 그거의 기본 정체성일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굶어 죽으려고 온게 아니라 잘 살라고 온 거고 중요하게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너라는 하나님이 복음 통일 사상을 받들고 하나님 선택을 불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그 응? 복음 전사, 복음 통일의 그 하나님의 전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군대가 병력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 탈북민들한테 복음 전사들한테 병력은 교회입니다. 무기는 성경입니다. 총소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이 이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북한을 잘 모르다 나니까 북한에 맞는 방법들을 정말 이게 아 탈북민이 이제 수임 받는 게 이런 거구나. 이들이 병력이 좀 건설이 되고 무기가 지어져서 스스로 찾아서 무기를 내가 내 무기를 찾아서 갈수 있는 그런 정체성. 내가 무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총탄이 있어야 되겠구나. 싸움을 하려면 그런 그 총탄이라는 게 말씀인데 성경을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정체성을 찾아줘야 된다는 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이제 북한 선교 탈북민 교회들이 저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탈북민 교회들. 또 정말 그 탈북민들 누구를 만나거든 정체성을 아내부터 물어주시고 정체성을 모른다 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주길 바라고 기도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은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교지라고도 하죠. 오늘 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으로 불리던 토마스 머튼은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 저명한 인사가 기도의 세 단계를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1단계는 지적으로 회상하는 기도였죠. 사람에게 기도하듯 대화를 하며 내가 주체가 되어 생각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통찰하는 기도였습니다. 말보다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중을 고백하는 한 단계 더 깊은 기도로 학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기도죠. 온전히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긴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일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를 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된 오늘 이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되길 원하면서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 아버지께, 능력의 주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한 간구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내용은 찬양사역자 소박 씨였고요. 이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나의 갈길 다가도록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생은 갈증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마실지라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진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는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은 면하지 못합니다. 이성의 갈증, 명예의 갈증, 권력의 갈증, 아름다움의 갈증, 재물의 갈증.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

0: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 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죠. 또 평안이 없는 인생,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 방 아로목에 앉아서 구운 고구마를 먹으면서 밖에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것을 보면 깊은 밤을 지내는 평안, 무엇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의에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재산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삭설 받아도 구멍 뚫린 천대의 넘과 같더라. 돈을 많이 벌어서 항아리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밑빠진 독이요. 그게 남지를 않고 어디로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삭설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된다. 어떤 사람이 밤낮 구워가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계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네 소위를 살펴서 무엇이 잘못됐나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풍성한 삶, 보리쌀만 먹는 것입니까? 새빵살이 하는 겁니까? 빚만 지고 사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까? 늘 구차한 손만 내미는 삶이 아니라 네가 자족하기를 배워라. 바울사도 나는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 올려드린 후에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매주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을 위한 기도. 오늘도 온성이 고향인 북한이 고향인 한 형제님이 올려드리는 기도로 함께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도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 함진우, 거현철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 장문석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가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억류자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송환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성의 고향인 형제님의 기도와도 같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질 그 역사의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인사드리고요.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새벽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편지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너무나 그립고 보고픈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금자 자매님의 편지 함께합니다.
1: 꿈속에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나의 동생들에게 보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어 그리는 내 사랑하는 동생들아, 그동안 잘 있었니? 나는 지금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자매로 언제나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이끌어 하나님의 자매로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행복한 나라 왕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다. 그때 내가 그때 개천교화소에서 어느간의 교화생활을 할 때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그리며 살았는지 모르지. 배려력 없이 죽은 아들이 살아있는 줄 알고 선거가 아들을 그리며 아들이 행여나 빵조박이라도 가지고 엄마 하고 부르며 면회장에서 나를 찾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며 울기도 울었어. 너희들도 단 한 번의 울음도 내밀지 않고 언니가 겨와서에서 그리도 선거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창밖을 바라보아도 너희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바람소리만 들려올 뿐. 난 그때 하나님을 정말 몰랐어. 내가 어째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나도 잘 몰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면회가 있어 살아가는데 난 어찌하여 형제들, 자식들이 면회 한번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 좀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날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난 그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단다.

0: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기도했는지, 그래서인지 허약에 걸려서 죽지도 않고 살아서 5년간의 교화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중국에까지 와서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 난 지금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분이시고 그 분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그 분이 말씀이 진실이고 그 분이 따사로움이 나의 온몸에 퍼져 난 지금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단다. 너희들도 하루빨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언제나 힘써야 해. 우리 꼭 통일되는 날 다시 만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처럼 그 복음의 자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며 전진하자. 우리 서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매로 살아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충신된 자매로 이 언니는 너희들의 이름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한다. 소망의 하나님, 분단의 열사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인생, 북가남의 통일의 복음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지금은 중국 땅에서 매일같이 고향 땅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금자자매님이 전하는 오늘의 편지. 이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북에 띄우는 편지, 금자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군대입니다. 남조선이든 북조선이든 일정 나이가 되면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민들 또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 젊음을 국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국민으로서 인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인 것이겠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름을 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도 부르셨고 다윗도 부르셨고 이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각자의 위치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온 세상이 죄악으로 덮여있던 그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한 사람 단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양을 치던 모세에게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또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고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자 이 사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과 같이 사사도 타락하게 됩니다. 사사들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위태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등불과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한 국가의 미래를 맡기시고 또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또 이후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자,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새로운 왕을 보시고 그를 택하십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셨고 막내였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였으며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왕들의 기준, 표본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온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과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을 복되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은 이처럼 분명합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하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인의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잃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또한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배 위에서, 누구는 길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동행합니다.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잃어버린 어린 양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사역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 아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면서 여러 동네로 보내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또 모세와 사무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잃어버린 우리 북조선을 향해서 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녀야 했고 모세도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집을 떠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0: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옥에 갇히게 되고 또는 폭행을 당하기도 할 것이며, 가진말로 비난을 받고 쌓아왔던 평판을 더럽게 여기게 되며, 또한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로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렵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져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무엇을 말할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고난과 핍박들보다 또 염려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뒤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함께한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응답했던 것처럼, 모세가 응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주어진 이 고난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끄실 것이며 가르치시고 배워주실 것이고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지금의 상황 넉넉히 이기실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 동네로 제자를 보내셨듯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북조선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신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또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4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으며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종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도 아침까지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18도, 목포가 16도, 신의주와 대전, 광주, 부산, 포항이 15도,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춘천과 강릉, 대구가 13도, 강계가 12도, 함흥이 10도, 청진 8도, 해산이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춘천과 서울, 대전과 광주가 27도, 개성과 대구가 26도, 강계와 해산, 목포가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릉, 여수와 제주가 24도, 부산이 23도, 함흥과 포항이 22도, 신의주 21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도 넉넉히 부어주실, 넉넉히 승리로 인도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

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일본 제1의 투자가이자 다마고보로 과자로 유명한 다케다 제과의 경영자인 다케다 회장은 최고의 다마고보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했다고요. 그것은 바로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일정 수 이상 반복하면 특별 보너스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내뱉는 숨을 봉지에 담아서 그 안에 모기를 넣자 몇 분 안에 죽어버리고 웃을 때 나오는 숨을 넣은 봉지에서는 모기가 훨씬 오래 산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케다 회장이 예상한 적중에서 과자 판매가 많이 늘고 직원들도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다케다 회장은 공장에 감사합니다라고 녹음한 테이프를 24시간 틀어놓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감사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는다면 감사할 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된 하루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지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2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누릴 수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지만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생의 광야에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축복받은 가나안 땅에서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며 부족함이 없을 때가 더 위험하기 때문이지요. 은혜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밀알의 참뜻.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밀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밀알처럼 땅에서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밀알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해보면 주님의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밀알은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지도 않습니다. 또 밀알은 잎도 아닙니다. 나뭇잎처럼 광합성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시각적 미학도 없습니다. 또한 밀알은 열매도 아닙니다. 먹을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밀알이 하는 일은 다만 땅에 심겨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알이 때로는 거대한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밀알처럼 사는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내가 아닌 주님의 사명을 맡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요, 부귀도 아니요, 영광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요, 부귀도 영광도 아님을 선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리톤 전기용 씨와 볼쇼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기념일이 많았던 한 달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분들 또 가까운 분들 챙기시느라 분주한 날들 많았을 텐데요. 오늘은 복된 주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 맞고 계십니까? 한동안 방송에서 잘 안 보인다 했는데요.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전도사님이 돼서 나타나신 가수 유열 씨 간증을 들었습니다. 희귀 질환인 폐섬유증으로 두 번의 심정지까지 겪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데요. 의사마저 고비를 말하던 절망의 순간, 기적처럼 폐기증자가 나타나 7시간의 대수술 끝에 깨어났었습니다. 수술 후에 의식을 찾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저한 회개였다고 해요. 죽음 앞에 서보니 온통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

지나온 삶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메모지에. 그렇게 살면 안 되었던 거다. 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전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간절히 적었던 희망사 노트에는요, 아들을 학교에 바래다 주기, 또 아들 축구할 때 운동장에서 응원하기 같은 소박한 일상들이 적혀 있던데요. 우리가 무심히 보내는 오늘의 일상, 누군가는 밤새 눈물로 얻어낸 기적과 같은 하루겠죠?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유열 씨는 기증자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축복이자 기적이며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유열 씨의 목소리로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시고요. 담백글스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네, 죽음의 문턱에 섰던 가수 유열 씨 간증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즈의 문을 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내와 또 어린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아내에겐 사랑을 다 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모든 게 감사했다고 적었고요. 아빠랑 축구하는 게 소원이라는 아들에게는 많은 일을 아빠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길 바라고 기도할게 라는 가슴 먹먹한 유언장을 삐뚤삐뚤한 글씨로 남겼더라고요. 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가슴 먹먹한 간증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조소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은혜 아니면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곁에 남아주오. 유열 씨의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모든 기적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배후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나누는 이 극동방송에서의 시간도 참 감사하고 은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의무감으로 했던 일상이 내가 하고 싶어서 차지하고 싶었던 희망사항이 된다면, 그렇게 감사로 오늘을 시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기타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정실의 연주 찬양인데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함께 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양북부교회 한승일 목사님입니다.
1: 진리의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오늘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변하지 않는 당신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의 목소리에 도취되는 교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민초들의 신음과 탄식을 한으로 소리로 듣는 겸비함을 주옵소서. 이념과 지역, 계층과 성별로 찢어진 마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증오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격려를 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꽃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코끼리를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게 하고 코끼리를 만지라고 한다면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길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둥근 기둥 같다. 귀를 만진 사람은 넓적하다. 등을 만진 사람은 평평하고 둥글다라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사실이고 옳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학력의 차별도 있고 외모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과는 다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꽂혀있는 위인전 시리즈 책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 위인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들의 외모는 어땠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알려진 그들을 그 당시에도 인정했을까? 그들의 외모를 보면서 혹시 무시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잘못할 때가 많죠. 무지로 인한 선입견과 편견, 외모로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 사람이나 사물, 환경을 잘 대해야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내일이면 거짓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배우기에 지나친 열심을 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아니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평강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이 우리 얼굴에 가득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해받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가치 기준을 제시한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논쟁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어떤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종의 정신을 가지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행복 가득하세요.

0: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광양 세동산 교회 서상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발전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은 넘쳐났지만 우리가 필요한 지혜는 점점 또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신앙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다. 예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의 모양은 남아있는데 신앙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겉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의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는 사라지고 찬양은 하지만 눈물이 메말라버린 그러한 시대.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라.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흔들어 깨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진리보다 자기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회개보다 자기의 합리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자기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고 신앙도 자기 만족을 위한 장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길이며 그리하여 참된 믿음은 내 욕망을 붙드는 것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믿으시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네가 최고다. 네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기 사랑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할 때 시작됩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감격이 무뎌집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회개가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결국 큰 무너짐이 됩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무너진 것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난 순간부터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갑작스러운 폭풍 이전에 찾아오는 작은 잠듦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2절에서 너무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마음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채우려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더 공허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유명해져야 성공이다. 더 즐겨야 인생이다. 하지만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참된 쉼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기란 단순히 교회를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구절은 오늘의 시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즐거움을 더 사랑합니다. 예배보다 오락을 더 즐깁니다. 기도보다 요즘은 휴대폰을 더 가까이 합니다. 말씀보다 세상 이야기에 더 몰두합니다. 신앙은 점점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은 밥을 먹지 않으면 약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메마릅니다. 말씀이 없는 심령은 흔들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영혼은 그 방향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돼지우리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결국 방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탕자가 완전하게 달라진 순간은 돼지우리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였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는 말씀 이후입니다. 그는 자기 상태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 상태를 인정하는 것, 내 영혼의 메마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았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패배가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살아나는 시작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경건의 모양만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를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여러분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직분이 여러분 신앙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겉으로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수고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사랑의 상실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찬양이 형식이 될 때 영혼은 점점점 굳어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고 도망간 요나를 다시 부르셨고 눈물 흘리는 탕자를 다시 품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일수록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신앙이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면서 본문 5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남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을 향한 탄식이 아닙니다. 교회 안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어린 경고입니다. 경건의 모양,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나름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권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겉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신앙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성전은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고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했죠. 겉은 하나님께 가까운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없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영혼은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눈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회개의 흔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믿음은 삶을 바꿉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탐욕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핍박자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점점 변화 없는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보다 편안함을 더 추구합니다. 회개보다 자기 합리화를 더 우선시하며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그 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작은 실수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완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즉시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쓰임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지만 통곡하며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그러나 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적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포기합니다. 말씀 읽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소모시킵니다. 걱정과 염려, 비교와 경쟁, 상처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듭니다. 늘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은 무너져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친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친 영혼을 부르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과 영혼을 부르십니다. 무너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흔들림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멘. 신앙은 나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이기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말세일수록, 말세가 돼갈수록 진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흔들립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말씀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둘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숨쉬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도 메말라갑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마음은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그에게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나려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려면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인간의 결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은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리십니다.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으십니다. 무너진 마음에 새 힘을 주십니다. 원하기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소성상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강하게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을 붙드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메말라졌더라도 다시 기도하십시오. 식어졌더라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믿음을 조롱하는 시대도 올 것입니다. 진리를 불편해하는 시대도 더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반석 대신 주님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을 붙들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잠든 영혼에서 깨어나십시오.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바로 우리 소성산교회의 모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불을 붙여주시고 식어버린 심령이 살아나며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메말랐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져나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8252 8252번 광양 세동산교회나 061-650-3800 전남 동포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제2부 후반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2부 전반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었습니다. 2부 후반부는 본격적인 바울의 사역이 전개되는 부분이 소개되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순교가 암시되며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대단원의 끝을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방해했던 엘루마에게 앞을 못 보게 하였으며 앉은뱅이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다시 소생시키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는 등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적을 베풀었는데요. 다음 들으실 32번 곡부터 35번 곡까지가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2번 곡 소프라노 레치타티보. 루스드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날 때부터 앉은뱅이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다.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바울이 눈여겨 그를 보더니 말하기를 일어나 서보시오. 그가 일어나 걸으며 주를 찬양했다. 이어지는 33번 곡은 합창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신들이 여기 내려왔네. 저들을 보라, 저들을 경배하자.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신들을 경배하자. 이어지는 34번 곡은 다시 소프라노 레치타티보입니다. 저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대문 앞에 가져다 놓고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어지는 35번 곡은 다시 합창입니다. 자비로운 신이여 우리 제사 받으소서. 이렇게 32번부터 35번 곡까지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제2부 32번, 33번, 34번, 35번 곡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며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라 칭하고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짓이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요. 우린 다만 그대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그대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도다. 주의 성령 그 안에 늘 거하도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제2부 36번 곡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공격과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37번부터 40번 곡까지 계속 이어서 나타납니다. 먼저 37번 곡, 소프라노 레지타티보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선도하여 사도를 향해 많은 악을 품게 하니 사도들을 박해하는 그 소리 가득 찼도다. 이어지는 38번 곡은 합창입니다. 여호와 계신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너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이자는 민족을 거역하라고 늘 가르쳤도다. 우린 들었도다. 율법과 민족과 성전을 다 반대하라 가르쳤도다. 보라 그 자로다. 돌로 쳐서 죽이시오.

이어지는 39번 곡은 다시 소프라노 레치타티보입니다. 저들은 모두 바울을 핍박했건만 주님께서 늘 그와 함께 계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니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줬도다. 이어지는 40번 곡은 테너 카바티나입니다. 카바티나는 짧은 경과구적인 작은 아리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조금도 두려워 말라. 내 곁에 나 있으리니 조금도 두려워 말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제2부 37번부터 40번 곡까지였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40번 곡 테너 카바티나 내 곁에 나 있으니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곡은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41번, 42번, 43번 곡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놓고 감동적인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으로서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41번 곡, 소프라노 레시타티보. 에베소 교회의 여러 장로들을 바울이 불러놓고 말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을 잘 알고 있어. 눈물을 머금고 온갖 굴욕을 참고 말씀 증거하며 주님을 섬겨왔소. 이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소. 투옥과 고통이 기다리는 곳,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에 모두 슬피 울었다. 이어지는 42번 곡은 합창과 바울의 레시타티보입니다. 가지 마소서, 결코 가지 마소서. 왜 이리 울면서 내 마음을 흔드는가? 나는 다 준비됐노라. 묶일 것과 죽음까지 저 예루살렘에서 주님 이름 위하여. 이 말을 마친 후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도다. 이어지는 43번 곡은 합창입니다. 주가 베푸신 사랑 참 넓고 깊도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 모두 주의 자녀 되었도다. 주가 베푸신 사랑 참 넓고 깊은 그 사랑.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2부 41번, 42번, 43번 곡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고린도와 아테네 지방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를 마치고 AD 61년경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들어가서 5년 동안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고 네로는 이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 강압적인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네로는 바울과 베드로를 선동자로 재판을 하여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에 참수형으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므로 십자가 형틀에 매어 죽게 했습니다. 바울은 칼로 목베임을 받아 순교하여 로마 성 밖에 장사되었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여 역시 로마 성 밖에 장사되었으나 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여 지금은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묻혀 있죠. 다음 44번 곡 소프라노 레치타티보는 바울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희생 제물이 될 모든 준비가 다 되었도다.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달려갈 길 다 갔고 믿음 또한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주가 주시리로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최후의 그날 이를 때까지. 마지막 끝곡인 45번 곡은 합창입니다. 시편 103편을 인용하여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대단원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거룩한 이름 높이 영원히 찬양해. 모든 천사들 주 찬양해. 주 보호하시고 복 주시네. 구원의 주, 축복의 주 찬양하라.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2부 끝곡인 44번 곡과 45번 곡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지금까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이라는 작품과 함께 하셨습니다. 연주 시간만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대작이었습니다. 이 성가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였고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장 통합 여순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남선교회 연합 친선 체육대회를 엽니다. 배구와 족구, 여자 승부차기, 훌라후프 던지기 등의 종목으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5601번에 2037-203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 교회는 6월 7일과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 교회의 이번 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웅천동에 위치한 갤러리 빛과 소금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 정원주 27회 개인전 달빛 소나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달빛과 별빛 그리고 바다의 리듬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무료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종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문자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650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저는 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생강 꿀차를 텀블러에 담아 다니면서 종종 마시곤 해요. 이렇게 생강 꿀차를 항상 담아 다녔더니요, 제 텀블러로 커피를 담아 마셔도 생강향이 남아서 생강 커피를 마시는 것 같네요.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고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풍기는 향이